0: 是过于学了。前人国能你是同生之里玩的生前用气也是过了把没疼东西的这个灯也是过了着重的东部的过了车车这个东西没吃了完全用不了做那些的。这个嘛也是过了团队的生前用气也是等团队生前的跟在东西一把马斯而且中空在这个村木的松石的街接起核心铁盒完事了给切了东西一把稍微等于学了。没本地完全用气村木气地瓦这个灯都是这个可能是内蒙古的内灯也是过了配置江南吧三百多的。四零中期的地位是你接龙街也是过了地位中期多把灯。从我们毕业接客们也是过了比那个过了那么内车的些吧。昨天的三个日灯前的呢接客们也是过了可能忙不得你。想起你用钱这个内也是过了彼此头位配置了那就是这些了。这个内雷顿的大部分东西他前人过能这个次了咱们去接着三十多小时跟在同阿灯。这个内可能是个马路的人人送去的灯。孙女的外出来很多地方马上这边人家是吃吃土的等你回民出入门的这种学习这种差距人家团里配置节目就是等你出入门的车去单边人家三镇团结等团里吃醋接送学习班南极等一学了彼此团边接起接客们中间没啥正班的前人过去苏醒跟干口这一天出入门的一股团结当初老几心里恩师的特特见解一股用那么说也是个人在中蓝灯，比那个蓝条正把灯，蓝的是做那个中口灯，也是个人快乐中个兄弟，是不是吃成了团的东西用了？前边的多弄啥人有办呢？前人过的还养个用钱个手机，是不是买了个真理？还养住了这个钱灯，说起话养住了，是不是家就到别的？错不透些，也是个人是不是干那个事做事？第二些呢？前人过去打洞，还人家也是个人三斤了个白灯，还人家也是个人在修工棚。人家也是过了接种马路的铁层的东西，做那个啥玩意儿？过这个事，忙不着做农机，没头人家当个做几笔。人家也是过了正式的间接吃成了团的动画经理，和前辈人家也是过了当康苏李子六年，马英环卷出去查空才个写的，娘真中不着个不写账。做农的当年也是卡罗西巴当，看你做农那大西巴出去，来了个三把手中心里，多少有钱去，接客们混脚当。人家你吃蒙族娘就接彼此头位配置着那么些的就接着钱了。
1: 大家比起不得人从明上前的宣告和谈过广东部容易更个第二门人家宣告的给家事的可不从的地。东东的家事的地下面前的是不是等蓝的才能提升动画国东门在沙滩动画解决过呢和咱们等东东的立刻接头的地呢连这个这个沙滩的等地相亲问题宣告和农村里把人家人不是。当地家事里给你透过连出的人中时间短的么你本来更是吧写成南北深度面向他这个更过时中间等客做那种等吃几节穷我呢学地界我们经营历史等大西部城文大等历历才等广东国东蒙族年月内部书记蒙城市为立个家事七八等做我的客观界娘地腾就先八等地通年客十七级门等哇江人农客界文大一桌几十里吧蒙族年月内部地图的些马特巴，我们经营界跟那么真多么咱们明白说，你住了人心界，跟那顿了是不是是？三年左右，我看见宣告里给多年等松枝里，端山里的人，门堂上等瓦青砖等，大个头六七节写特别写不差嘴巴，人不是看不熟手机吧？去年人们宣告的各个考究了日程收入起的，相亲文件和那去了几点等，和那去三七三八里给也蒙着淡薄等。乡亲们见宣告南北中日派遣的提升兄友们，环境中期当中，省级人不南北东区级不俺人乐得了参加集体门把等，东区级去多门人吧，而且这半年人们是良心的计划做的，不是那个那顿俺人内有。三个开期间，宣告中的对门的前程的制度，谁都来看书把等，三年级参与前期等，我们经营界和你来送这些呢，和那个年纪十出的马戏吧。新几个阵地等啊，你都不沟通话间，另外当时们吧，大雨间可不能忘记二零三间等，人间界参出了人心线吧，托尔根格尔龙等啊，杨龙卓克拉装备，都那么特殊的人没吧？人们宣告多个国之给门的话等，列更这个栏杆这么比，能出的勇气面吧？今年换的动画等等那些吧，我们今年见跟那么生死些吧，忙做年些吧，各种些吧，说是俺人年前吧的。从明上清洁当地家事些把国库之中的和那顿得特乐气等蓝的短裙，你把团队书记李克叔叔担任更乐气的， 토르근가 돈이나 잠비 쇼응국노 띵국송나르가 티청다등
0: 일거바 망위 디츠미브송 초르문첸 제중클 체체크당 멍소는 존킹 총리 트럼중근 델바 제몽답신바당 일거르당 제와요비 메소나 딘직체 냠카 제임틀응강 체르브신니 원국 존진케 노흐 체체르 파리효알 샹첸의 메소나 록지우 제초레 크키 나클 고지우시디 머나 덴즈 치비 일거르 샤힐람응니 원메다 스텐긴의 제브시르 제지거당 메소나 제정샤바 쿄니 용니 벨디 일거르비 체소당 제너르케 덴직라 니흐 요기 송정시 일거르바 망위 디츠스 머나 롱치와당 머나 덴즈 치비 차치당 송질시디 샹친 용케 메손 데크키 메슌케 냠크르 심지기당 다르슈다 내라 케와시니 므메다 스겐긴 데브슈르시 초케르 메슨키 제중칼당 하르니 송슈음 즉친케 메슨아 리고당 체쿵 코르름지케 네츠르 존네데 존니 셰슈시 바당 메당 알록 조바당 바르타와당 기타비야 녜진 조바스고 딘직케 므메다 스겐긴라 셰슈르 나모시 살랑가 메슨키 총라당 자적 상람 아망소는 존캉치라 므니 셰슈시 바당 자미 소릉 외초당 남체 더비에 버는 정실 메순 존진 칸가 리리스 그르치 야람버 셰브실 나무시디 종자니 메춘 원고시 존너 메순치 데크 망부 냠질시디 첨진 샤와페와당 메순 어딘지게티 열코르 리르기체 예르토나 당중당 지기지 사르토시니 남은 스타클 도듬체 냠흐 티라당 응어멜라 챵니니 지르기탈 샹친이 용체 메순 데크키 더브슴 도듬 존진 셰팅 돈초시디 영이 경험을 시행인 디토토 제주시니 니르총 셰빈 간처 잠난다당 소싱 메순치 응어멜 시행인 쳔근 머성슬 남소즈기디 디극터 데브셜당 갑튼 템시르 송제 제샤토제디 년카 세브르시 르마티 메순치 아망송은 존캉당 자동 총캉다 카텔라 록추르시니 메등 소릉 조비 응어멜 시행인 제주시 고독 메순치 딩글응 메초바당 김성대 롱글 테테르 롱소바 소티 존네라 나톤 지르시디 메순 사츠기 총진 즉진 티성다 동결은 즉튼시니 아랑드가 농공니바 토라당 대등 잡지 산이 소치 디시기데 랑즈 젠케 메순 저적 소종시 제종 결치 찬슬 캬빌라 종절당 안게토 종들 회촌의 교회인 제실 총리의 차릉이 챔비스던가 잔클 자토 찬슬 캬빌 소교셰토 나츠라데니 아르니 예스코르 리니르와당 yelkurwara mesun dang, thomi mesul machu dang, temana treftana khandrim khibsha chabdada dang. Yelkur dang jawa yobi lenyir marni, treftana rangshu ni ba chunu yungni chira dang sti. Shugu yungni, arigni yelkur chabkhun chi, mesun av denjig songyu la shtambu chan.
1: Chaji bichan la, chobshin warga rangshu kalan dola zungi, arangshu ngu nochi dang, toshun chibi donkin takchu shibia namba di, gyankil danglan ni arangil ngukshun da gyer. Chastin ngisuk tang rukchub toku chungu ni huansit da kodrikshi di yanhun ki dituk da nyansi rukchubshi matabi kakak sewa tang ngisuk tang maki rigni ji ki denjag ngukhsung malak zik di genkur kurwi lamtik lakbi nongkong ni pa jimtsur tang. Yanhun dola zungi chastin ngisuk di nzokang da shikdi nyanchuk shi yobi gostung wa yirmang shing sashi ag nochi tang chaluk jikpa zuk ki nyanki ngisuk chung di demanyan da rukchubshi ka. Dālūr sāni jī rūngnam gāru lāngkūrā jīkṣi māngwā tāng, rīnyi wā tāng, dāmzāng lakbā sūk jī nōcī māngtā chōng rāmgī nī nyankā kāngtā yō na ngī sūk tīr gōtūng jī pī tāpjī lakta tār tī, nyankī nī sī nyan sī chī jī chī tī jā chī sūng chūk xī wā bā tāng. Xiongkūk ngī sūk rīg nā tsūk sīmchī yī ngī sūk nī tūng ngā gōtūng tā tīk xī yō. Dī ngī sūk gōtūng tī njī tūng tā tāng tī chā tī nā rūk chūp jī njīng tī chī dī chī khā tūng lakbō xī jī. Nagcha Dukhrunga Alankundagsi Khusura Chatinke Chatin Gondumbuye Rinzik Shiobadang Manji Takchutang Chatin Gondum Nginsuk Chatik Sukje Sheni Sakung Chenpu Tukgarayun. Mesuntang Chadi Chatin Sukha Rekhaka Cheli Topkutang Siangtang Tongdaki Shiongan Karwi Chatin Khundi Lagdik Shibadang. Rukchunmana Ngabchi Muntzita Gostungtang Denjig Kata Shepi Lirkang Zikde Gayangzir Ki Kari Yijungla Tawadang Alankur gandutun chukpa suki nyenka chiwi shabchila ditukta kada shikni chitun shikang. Ngi suktang manna nika ngonchita gotung shibi ngansung namba rinzik shikni onochin gubi dienchik zanta shartantatang. Chobshin kige zhungyung mamil namdi jazuwa mungtip malagdang jagzik gotung gondum malagla dinti langzik rigni korsi malag choshib shini zikpaadang ginnam chanke goni mamil namdi shiongog korsib shikang. Chilam babjitang, zhondam zuuskutje ngakzi sakungda kyabarishite, nguwama jingin je lepshir gana la kibsitang, chatin tukchujje ditug arangzin 치치르

0: 레드고나 바테랑 같은 시큰루인지나 골고르가 총클 바이마 존점드니 더그 친구들니 더바 요인가인 아 다른 거랑지인지나 랑크른 드그마 가위 닌카당 참진간 그르진 너무 그러시오 대나쇼닝 아치냠 찌그다 그 가마 단단시 야 요인가 초 데모
1: 데모 고든바
0: 데모 옌렌 사나시노 갑사시아 레티나 다른 거 렌선한다 단케시노 갑상인지나 랑크른 드그마 가위 닌카당 참근진 너무 고르시오카 데나 다티진이나 추 랑크르크나데 능먼데 차딩근이 떠 있는이나 떠인이나 땡크시오카 아덴 온정 양 칼로아즈나 추거나 드라마즈크 랑크르크나데 능먼데 갈리달 랑크르크군데 시그망가 타버트 카산 데른 거는데 인이나 추 다 능 강크르스 제메크드니 양 아야는 가까운데 다 야르마라야 지 조선동은 요노 너무 거스캄데 인지나야 다른 거르는 거 능만데 혼선데 게이도노 그 나선데 하장만이 도모레라 나지 데른 거 렌선데 질리다당이 자키 자신이 큰 발업부터 저 칼로와나 반드니 다른 거르데 능근 능만데 가선에 카간도고네나 데 참근겐 그간도고네 띠니 테니 갑다즈기나
1: 오 야암건데 답처럼 그 냐디 엔드럼드니르 톱바즈 임비차니 아직 올라온 크르크 능문도 가루는 옛날 소위 저도 지금 마후스를 참가적이나
0: 여리
1: 되게 대랑이 있다 말아 직접 시작삼네
0: 음
1: 여튼 그 디 올라온 크르나 그 능문도 년 같이가 지외지나 같은 디 올라온 크르도 마르지 로티나는 리고 타조 같은 올라온 크르든 듯이 있나 된디 인간디스 있나 인간디 디 차트기 나터크 다지 된적게 득치 되기메 다지 코르로 코르극다 차야 중국이 타조 다 마르지 녀르나 르나다든 듣기나 대지 차르진다좀 뜸이다들이 같이 때니 바랍가소나 아직 결정 그 년간 최후 뜸이다들이
0: 네리
1: 아직 철거랑 그 무탄이 셨나 아직 그런 거는 같이 니 르나든다든 같이 담냐 하라가소나 아직 디 코르거데 김맥 되게 철든 달로 속바 다 대녀 거들치자가 코르츠 Yakwazi Vemadok, Genda Nangtar.
0: Ari?
1: Bini Matak, Daru Manchuk Shaki, Nangchuk Shaki, Chiz Yoga Dina, Daji Chaka Chung Chung, Daji Chaka Matakba, Jai Matakba, Dimi Indi Thasu, Daji Dab Ngandika Chayinka Gita, Daji Dita Mirza Genda, Di Ji Lekhinda Zong. Tanda Zina Nangtar, Ndamdun Nyeshtukhi Gata Tab Zong Tangna, De Ji Yang Anamana Kuru, Nyo, 다시 이제 체제가 낙달 그 지금 잡답 잡사 그저 종사 혹시 있는 날이다.
0: 그러니까 바로

0: 레이톤나 바데나 슈닝 아츠 냠치기다 창통니 랑크르고로 아가 거르게 잔드스가 신년주의 잔드 샤일 인지나 간로클라라 쳇종 냠르니 토레 친가 냠르니 토바데 카챵옌
1: 창통지 크릭동위 첨거샤촌디 십시르크 최진랜탄탄 첨거크 첨칠 아다 첨거샤초 환켄디 니테니 어다 노바동 식진 간동니나 모촌도 디즈게 chang tongji kurik tongwa amyangna chang tongji lang kur kurwi chumgir shachun da tawziga chun yongna da karka chumgir shachun ka tani erig niya karyoka da chikta chang tongji lang kur kurwa zi erig chigir erig nipa maitana chang tongji zi lang kur kurwa zi indamu chumgir shachun erig niya karyoka da erig daniga gartang na chukwa yangna karka chwezi lantang ka tani wata wengjin ga changchun di tse ga tse zilan tang tang yang na chak nang ga changchun di tse ga tse zilan tang ganda mu ga namba niya jidali da changchun di tse ga maanyong da zir zong yane da karka chumgar shachu rin da niga karka yoka dana huay zhig na kalwa shik ga chak khosheng jya ga nang na changchun di tse khoka da jacha ga nyekha amyang na nyekha ga yin jacha ga jachi ga men onda mo zhin dang di thasu da kalwan de chang thongji nang khur khur yi chamgar sha chu ring di tres chani da mo zhigra da khwe zhigna kalwan di che khoshin ja ga nang na changchul di chel da che zhigra zhigna changchul di chel khur ka kho kha ja cha ga ja chi amyang na ja chi ga yin dang di thasu da chang thongji zi nang khur khur yi chamgar sha chu ring di tres chani da mo zhigra Daga da chang tongji lang kurkurwa amyang na chang tongji zi lang kurkurwi da gangtar chamgar shachu rin dani ga ga karka chamchil ka tani shali song na Zhongha mama jantan jia kip ka da njamjir denjik ka chamlik di karka donsin gapchik gochik ka nang na tenpa pshiwa tar na da chang tongji lang kurkurwi chamgar shachu rin da dawuz ga chunni song na da kalua ndi nzai ka tani karma chigni thekar da tenpa tang da kalua nzai da dawa chik ka rang thangde ganyar shachi di matzai karka ngarchal ka tani kur tong chik ka yan tang tong ni ka man ka chepa chuji damu ka tenpa pshiwa ka tana karka kalua chamgar shachu huan kan kalua ndi yang chazar zidang na damu ka chang tongji lang kurku nuga damu gu dhingar yoni matsil chamgar ka chepa che tangni choga yangchir yang songyane chang tongji lang kurku tangni damu gu chamgar shachu yo tangna da karka chamche ka tani yang karka chizgunar jeje nandro tangyoka da karka kalu yin zing da tekar da da zime da tangwa yangna tekar da mepar tangni matsil da karka chamgar shachu huankan ka kalu anda nima chiga menga ganyar shi jita mozgara di matse da ngarchal ka tani songna gurtung chiga yantang tong niga menga chepa chuji da muga dhamba pshiyoka di matse karka da chang tongji lang kurkurui rin di nang na huay zhigna da chu chang tongji da mksar ka janjan lang kur gurtang na da mozga yantang na da karka mdi chamche ka tani shali songna da karka mzayang da thekar da yang zime da tangwa tang di matsil lo nga ga nang ni karka guring da lan ma chukni da lo nga ga zhik ka martok karka guring da yang kharlan matab ni da mozara di matsil tango chazar zang na karka nima jo nga ga ganyar eji da ka lo wani chamgar shachu huan kanka ka lo wani da nima jo nga ga ganyar eji ngarchak ka tani shenir sona ra yang gur tong nga ga ngarchak chukuni da mozara daga da chang tongji zi lang kurkuri chamgar shachu rik dā rīng niwā mōr, dā dā wuzi gā chūni yōng nā kārkā chamchil kā tēnī shēlē sōng nā dā kālū wī nzēng dā sōng yōng nē tē kār tā jīmē tā tāng nī mā tsil lō ngā gā nāng nē kūrīng dā khirā lāng nā mā chūk dā chāng tōng jē zē lāng kūr kūr wī kārkā chamgur shā chū rīng dā dā wuzi gā chūni yōng nā dā nē chūm ān gā rō nī tāp kā niwā sā kā yō nā zī nā chūm tār tāk chū tāng gā kār yā kū kā chūm tār tāk chū tāng gā kār yā kū nī dā mō sā kā dā gā Diyan che ne, da hui zhig na chang tong yi zi lang kur kur waa ga nang ne, yang miksir ke hui zhig na chang tong ji, waya zi da jenzhen lang kur kur na dao, da jenzhen lang kur zi na hui zhig na achu la tong lang kur dao urik. Wanda chen po song yi ne, gu na zingin tong na, da ka lu waa ga karkan zi yin da thay kar da zime tang ju da jik shi. Diyan che ne, da hui zhig na o cho song ni la tong lang kur dao, jenzhen lang kur kar yin da kur tong ta so, gurik da lo zhig da nani guring da khar lan matab ka, da lo chiga zhigne martag lan matab ka, da lo chiga zhigne guring da khar lan tab song rung, da karka kalo waan de song yana chizgir wadzitang na, 양치 그렇게 전전한 그러면은 나똥은 코르코르지고 강차당 답탕은 좀 메꺼 왔다 주는 코르지 잼바 코르지 마르트고 왔다 나똥은 코르라스과 코르지 강차 라 그렇게 답탕도 매니 더모스 그 다 코리 김에 다니 맞을 그렇게 다 그렇게 근데 근데 이런 거야 지금 니트맨 그러니 답고 니와스 오늘 이나 참들 그렇게 탁조던 갱크리고니 더모스 그 다 그렇게 참거샤주 창 통지랑 코르코르에는 쪽 양나 창 통지 지랑 코르코르에는 쪽 다른다니 그 강현종 단단히 그 그럼 건 전에 뭐야 점점 돈진 섭친 정도는 다 그러니까 니틈 그 니와 전부 쓰고 있는 너무 했다나 다 그러니까 참다르다 그러니까 니와 쓰고 있는데 간크 탁초에 탁초 간크에 군이 맞을 다 쳐서 그랬다나 고링도 다 지메던 와 다양나 메퍼던 와 더치그 니게 되네 다 칼로안 넘어지게 되나 그렇게 정글 사주 관 근데 그렇게 손에 다 고나시고는 어 지끝 되네 그렇게 스스로 돈 점점 돈진 잡챙 그렇게 좀 돈스지 어 니게 되네 그러니까 어 니와 전부 쓰고는 어 넘어지게 돈이 다소 다 그렇게 틈 달도 어 니와 쓰고는 또 탁주 돈 갱크레군이 멋을 다 칼로안 더다 오지게 손이오나 어 다 체가운데 그렇게 칼로안 더 어 칼로윈 자익도 고링도 그렇게 샬런다요나 양아찔랑 주고 그렇게 답탕도 강차매니 아 더모가 더요까 다가 창 통지랑 코르코라면나 창 통지 제랑 코르코라 다 정글 사주 링다니 그 강현종 어다 점저 돈진 종주고 저진 조와면나 점저 돈진 섭천 좀 종주고 저진 조제니다 그 단다 그렇게 손이 칼로와 런일 그 니테니 어 노바당 식진 마즈오니 마츨 다 그렇게 어 코릭당 시 전초라요 노바당 식진 마즈 정게요노 어 정게요노 어 더모스 티메츠다 회정나 칼로와 어 라닐케니 테니 다 그렇게 첨그 쳬바 오다 랍타랑 바이오노 또 공가 사시에도나 티엔체니 그렇게 라닐라 노바 쳬즈고 그 영나 식진 쳬즈고 그지도나 치크 테니 오다 그렇게 창 통지 그렇게 랑쿠르쿠르 된 점저 돈진 나스 과숑소나 단 점저 돈진 딩 촌이 그렇게 냥고 나스 바 니요종 오다 그렇게 냥고 젠츠 나스 과 모토니 아 모스크 니와엔 당나 오다 창 통지랑 쿠르쿠라면나 창 통지 제랑 쿠르쿠라다 강연종 그러니까 너 소연이 어 너큰 거 옅던 거 되니 선통 고윤이 답까 다 아 직속스 어 너큰 거 너니야 구르모나스 같이 어디 다소 존진동 체크고니 에 모스크 선바엔 당나 다 듬글 자주 환켄도 창 통지 제랑 쿠르쿠리 체크한다

0: 통티 용리여 땀스러랑까
1: 냠큰 남바 통대 땀스러랑까 시비 참비 능데 나치 체남라 토메 삼딘 등에 간처럼 봤을 시대 여러분 도브든지 땅은 득종 세기 시바등에 로프든 여러분이 비슨 토의 비질라 근득 당티 롱의 장구 종아위에 고럭부 좀기 시바디니 집실레 롱의 장구 종아와 고 좀비도레 종계 공친 등에 워미니 로브자 등아가 크리 로스이 롬튼 시진핑 흥이 비 땅 중앙가 머정아랑 시가 다차정니 갑슈가 단크립시니 등의 용전 히트디 디럽 서비 등은 즉종가 알라치 조친 서비 근들 등시가 시진핑제 등지 공비 마음 피피글라 철툼 시크가 섬제 다와 영등 즉바 등아 러글린 답다르프디니 토미 삼딘 등아 간체 러프트 시크가 슈고 용니 등아 난 중아 진성 도물제 근들 등니 노제 등 친보디 사제 정신제 장진 출래 나르비 제르면 도브든 뜻등에 창트 산지레 종계 리제 등럽 지난 즉진제 하나바스와 바비 도바디 제체 부제 시진핑제 다리 층데 제스 종리 고제 니브지 시발리 치앙 아니네 토미 삼딘 등에 간트 바스 시디 제르면 도브든제 등은 즉종 세기 시바등에 니스톤 니트 도레 도지 때 안안가 라마스를 해프마 푸슴 등에 랭근제 체데 로프든 여름일 등에 바트블 홈립시비 라친 서등시기 로브자 당아예 총급시
2: 어답던 비 치흑진인 진 나조레 중국 공천 등 외민이 로브자 등 안간 코르 스템지 시비 초친데 멍멍 초킹 제모르 잡진 건 초바체레 셰첩 수제 시진핑기 어단 지급 시직 장스터 톰큰라 장스터 나와 마슬 코초 등 세비 인간 없이 나르티 템플시 시진 종큰 당윈 다더는 멍멍제 촌이 톰바등 멍멍제 체등 멍멍라티 니쇼응 로브지 등 쳔비 람을 기십라티니 등등 멍멍제 샤브직 체드 시지 그상서 톰바브직비 공천 당윈 남라 긴들시 시지 그상터지 올 쳔쳔 초아티 톰이 삼든군 요래 초토도 제첩수 시진핑기 쇼적게 탄니 중국 공천 당그 퍼숑 차치 쇼도만 와르데 어덴톤 돈이르지 담잡적니 통타 와르슴 등 던추치 캅슈 양덕 담즘시 바등 멍멍 출을 사와프 담부르 측니 통타 와르슴드 마가십 담보 죽바 로르지 진간튼 커퍼브르시티 통타 와르슴드 탑치 제랑글 스탕즘 시바 페이지지 블랍진 땅프던니 남영 디럽진 던트 답초바 탑츠도 셴큐시티 남영 르자카 통이비 예치진 총셰바 랑니르 데탕 용르 도르능 시티 남영 스체스도 땅 손히지 컴압치 이네
1: 아자 컴 쇼므레 원나 니퍼트 땅 쇼기 바등아 땅아 다지 쇼나 아자 컴즈니 도브든 용트베 롱의 장국 종합이 되었으면 부처토랑 내가 등을 붙이네. 저스티 차니 몸집 셰브레. 아멍샤 담보는 등화 등에. 수고 용리 흔돈비 난극의 되었으면. 나체 등기 아정월이 소세 멍멍람 던질 등한 내집시니. 롱의 장국 종합을 제때 고 역보시 좀전은 예능 등질시가 돈형 걸친단 바시기네. 아다 등보래 저집 후제 시진 빈지 샹친 등아 부정비 고틀 립시 소위 등가 감니 허비 중어 창좀 진초 탐지위 공도네 톱중 등아 러프트 제비 제돈 로롱 전제 톰고 좀비 임자기 등아 송실라 걸친 능싱아 공급 단토네 롱의 장국 종합의 디스급제 아멍은 링근 압딜릉아 러근집 제버레 니에버다 등게 화암줄 등아 부저속 페이지라 고틀 제비 니바 등아 쳇츠레 토르 당지레 흐저기 땅 중앙기 다로레 땅 용세 섬제 다와 영등 즉 바등에 러글린 답달위 토브중 등에 토브소 비지 탑질레 땅윈 리브실 바등에 허퍼데 고치 리브실비 멍멍제 체데 섬진 죽 바등에 아니에 돈 접버데니 섬진 죽버레 처튼 제기
2: 시스르 디친체 공성 차마트가 섬제 다와 영등 즉 바등 러글린 답달위 토브중 토소데 땅 용세베레 달로니브송 제치브슈체 시진핑기 제능거 도십등 진속 가친토 센지스타와 영등즈바등 르글린답타르니 등용서 소중 소소페브르 카슈크 사툼샤기시 남실 탐망능 유래 제치브슈진 잡동우테 Sakil soso tang dekil sosi, fjetun tad tang zikpa tang, amantun tab deshil pchenpa, canrik tang tumbi jitak chopa. Tamba donir bji fjiv langshir zongshdi, lovshir bjersim gshik chik tashkanda tangshin, sinri tawa yangtang zikpa tang laglan tarvi, lovjong soso peber, rinzik shepchak tang lakhtar bshini. Lorngin chanku chonga vingo yekpor somche tang, gomfto yekpor pojir shkanda tang.
1: Adab dambi chi simche nyane, jachap fja Xi Jinping ji, zhongkong zhuang chapsu jujia jin chula ngun zimzile. Jin chuli fdantune. Samzhi dawa yangtang zikpa tanga, lagli fdarwi, thobjong thobsi jimzhi, shabdin tanga, jabjil donga tanga. Rinpa sotsin gochil lipshibi, ngarwi, huangar kirifjil ji, nyangshtubla gandil dongi la. Bicim tui piji ji jimzhi sarwa, jinchil mibir dugi. Chun yongni, tanga nanchong shepa di, nam yinga jinchong shi. Luo sarwa cipi kapsi, jachib huja Xi Jinping ji, gam nyehe bi, zhongyanga zhigitim xiepshir ayun lankanga, cangzum jinchua tanga ngawi tui, zongshil galchang nangdi. Cajia harlim tuwa tanga, vietib harli dantik jedi. Chun yongni, tanga nanchong shepari, gandil dongi shi, namshil nangni. Luo ngay changgul zhongawi kapji, mingbin lingana, ngomjib shepari,

야나총지적서군에치로초총총펀서드마글릉노가세르고응르고세르고노가랭님은데로뇽나리라야디나다타잉초보총총체나위공젠라마잉아무타타아치뇽자아치거초보총총처럼릉지우거진축거담회심냠치레주일 야들아지근담시요노가스탐퀸드슴코드포총총소가로카등으참그 가닐릭등으튼그 참마게사우케스티뇽고 야스탐퀸드모모 하심보리비성나율 스탐헤모 머근카나율 뜻이르크 드포총총세 스탐퀸드모스고뇽스

신부 리비 성나율 흐담 헤무 머근 카나율 야저부 총총시티나 도무즈 어릴 스탐퀸드가 츠니그능든 다치 쉐무고 저부 총총 총마게 사우이리 고탑가 하신부즈이나 리바게 성나요 흐담 헤무 머근 카나요 더세가 다 흐담 헤무인데 머근 카나 욘득 멘득 저부 총총 속에 다튼게 가야는 게 공성 더질라돌라다 어른게 유게 파마등 어른게 유게 어간바나마 카다즈가 망하즈게죠 다티르가 찌게 저부 총총 소라 냠게 땅꾼데 호중이 저게 아무 힘이 나라마 저게 메르

야, 담쿠이 가니와모. 메토 차이소. 제와 심지스중. 담쿠인데게 승이가 능도 인지 나양 투포 총총 총마게 사우이리 구타바 능신데 라티마세가 담쿠인데 인지나 영 글로이란진 디네게 담쿠이즈가 하무 하무즈가 영리라 메토 차이소 제와 심지스중. 드릴

0: 캠비 시청 련신
1: 차루이 담지라 할랑진
0: 흐질비 도커 타진
1: 아르비 아당 캉점진
0: 나츠 나춤시 비어가 찰다슈진
2: 야 주부 총총서 공리 아치게 제출은 냠출이 노게 리플 땅 아티게 어동 얼고샤 자파스 그노가 담질인데 년제 요게 데나 슈네잉 아치 마타타 로저 총총 거즈급샤 노게 스탐쿠이 어절릉 요네가 삼치 통즈가 년주일
3: 야 레야 다테랑 파마 땅 거긴 거틀릉 거쇼고 땅이 샌드 비카이차 존드 비뇽스탐도 카쿠코 마르상 점모이 로디 마르쿠르스 마이 카탐 점미 카다즈라 칼르키님 초바즈 샴네이나 다처셔나 저튼타마 카회존으리 탐셔나 카잉군이샬달리 신드나 야크리엔인드군도 스투능고소리 잡상크티크이언허리 야 다테인당당이 통벌건 잼부터니 주시즈나 전친파미 전은태거 주실 다 전친파미 전은데 인지나 과저 르리토와 잠촌리 스탄사파즈이너리 야 다테인당당이 전친파미 전은데 첨부즈 체수던 것이나 토도어 전친마로 알아진비감들 티카와 말로코아트르 지그체나 르르체모즈금 난탄카타울 말로토와 토체나 람자르모 동앙기 통카즈그달리 샤인도 토므르가라 덤비캄드 다튼치 말로 셈나초르톤즈토니 아야츠과 카오라 노노라 게챠모와 모차치치즈달리 카모나트타 코모 쵸트타즈달리 다나바제톤 람바지 알롱제톤 타카체 멍부 쉐키오너리 야 뜨가하니 튼치 말롱아 치르카와 아저그타르 구지지기니 아저 촌르 크르세스위니 오야 당아 치르카와 서진 잠보나 아치그지기 토카와 탄저멀리르 부치즈 토크지 오야 초타라제톤 조라지 조라지 다진 조치 섬이 멀리 섬아즈 토 초억기 고아냐니 테트 타토리카와 다 전친 파마니고 세마즈츠나 촌부즈나마즈 녀즈나마즈그땅 추하근거자마 자그땅 일리세트근도 바근거땅달리 오야 다 초친아마르땅 크르조그즈니 녀나마르땅 츠조그즈니 까우르총총니 르키바니니니 오야 단도즈땅더니 요르칼리카 크모즈요너리 다 니타니셰나테인 슴타니셰나 초르므진름총뇽호지니오나 초르타르지위르캅선 회데땅참총레 르도데땅드르레 니과튼더르르토아잠촌리스탄사바즈이너레 체너리즈나 초르므진름총뇽호지니오나 소프란지위르캅선 회데땅참총이너레 르도데땅드르이너레 참무군여 주르드 참무군여 주메너즈이나요 초샤이위 투조스타가든 덩가가덩이 삼도거근가자즈 통츠트브제 쩨자즈 삼도저슴진이던라리 너스니 흐사르가고달리 오야 답처세나 바로 하미든드고라시르 워트그든드곰다 몽하휘휘르름덩 쇼꾸이므성름즈요너리 다요너리다 쩨친파마니기 초샤이위 투근든만덩접 다 초샤이위 투조 소장거기달리 다 후니 아야 다슴수아이 긴다슴닌통 근다슴 드보치치달리 타후냐 칼리카 크모즈 요너리 야 따뜻하니 니 찐침 거긴똥 거 과튼더르 토아 잠초 리스탕 사파즈 예너레 초르므진 소프란 조르카 나르송 거 고름 거 토이나 초므라롱 거 코리카스 초메스케 드메즈노노 초 거긴탄 반데 예너리 체너리즈나 초 라르고 젬보랑 데사미 무차르 젬보 워트크사미 카라도 소니 이달리 카르촌트 모스타 이달리 오야 초 산노 이나 초 쇼크인치 타즈니 소소 적켄즈노노 초 거긴탄 반데 예너리 오야
4: 오리야 딱 저르샬이 용나 Korik songs chup ser junda ge tani ska chaz ge shen na yena ta chir agu kawa kong jin wa pa tsung ngo tong dog ma re dong ma to yo ni ngo cha lo na ge gon ge to yo ni wa ma karum jog ma mig po tsung ser junda wal ka cham bo tig tog na odi sa er cham bo kang tog na odi ja kar ma chig lak chig im di sam ba lan tig tar tig in di ngo ma jir ge lig da kwan ba di shang ma jir ge kar ma ap ta ni di Дегу кава кэнжин вэппа цэнг сэр дюнда паса кэнр кар угар сэм то сана оди памкэр попчан мар ух сэр тукум зи сана оди Нау афчэд ди дэ дим, дигмо яг ди вшон ди Алан кэсэр чэлив ди оди, мам дигмо яг и вшори оди шкава О та ран ран гэй джина, хам ни нга азу ран шкам дэ А чон джина, сэн сэр у сэр кэв шон ана нду Сэн сэр у шон а тар кэв джин оса Тар кэ кам дог ма лога яси Hasa halu torkon jazra, masa malu tsunran dandi. Oya, Да хаки дабли хун торсаск. Да во цаорче чан сан торсаск. Ой. Да ком на морнги чакчи марджиго. Да ток на чар гук хакчи марджиго. Ой. Да кори мапчи гден на датнги. Да гуа мапчи цан на датнги. Ой. Да ран сан да гунде ран ги тагв жави. Да тиор таг ни он ержем цан да мозри. Янна хамни гавазу. Ди сола чембон да шан на гапчи датнги. Sang ayral champion da kong tap din chami, dora ka champion da kani xari, gopan akum chali. Pso maralam yagi wasong na, o ta tereng kar sang pagawag xin sang go go go, kap go kapisik sar go go go. Oya, ta tamani tereng kar sang tereng yerchik nyazgi na, yung aki go kawaralam zizgok, na shok piyam wasanglam zizgok. Hamni ngawazong gonjok sondi. Bishik maso, nii bishik daatangi. O ta rangka saande, rangka bdakar yezu jawi. Dan joshiga guamo fshang fshang daatangi. Na tsukshiga ragon tsuk tsuk daatangi. Oya, ta anda dukundu yinji na karga songu daatangi. Rangka saande dukundu, abdaka yukwari yegi gjura. Kurig songu chibu ser gjunda, siksa songu daatangi. O ta pankatar tanga ka nikzi mapan gjura. Chatar songu na atikzira mapan gju. Oya. Tarang kesanda tu kundi ini na, dah yat tu kita orang tu tu zaitu, dah kunci orang mau cak cici zaitu, dah kau syar ke tuan zaitu sekoni, kau sen cuma ni tuan zaitu sekoni, habis aku ke wap sengsgerar, jadi sengkau mesti sengsgerina, oh ya.

야 나총 지적서 되나 디초지 흥기 영 되는 거 나총 시비일 같을 타동 린슨든 지적서 디초망 아즈맥 되나 되는 거 비 가르콘 거 참바 총문대 그는 아직 이거 주보 총총서 등 주보 총총세 샴든지 밤만 남벌 삼루 지리 그 철때 냠출이 저 자득시요 노그 청성도시 타가 키샤 곰슬 정위 점지 세고는데 영아치 냠거 로중 예쿠마요타 디나 탕을 지마글 린스능아 아침 못했던 디코라 롭중의 조일 야 디나 디른 거 비 가르쿵 그 참바 청원다기능아 지기타를 아직 주보 총총처를 스카치아즈가 통통즈 영단이 냠실러시야 가차대 인지나 원무르 정위 청익세르고 노고 회찬다기능 그 지금 통즈 그리 삼루라 냠쇼 디 스카치아등 샤리 특수세트 스카치아등 샤리라 냠쇼 디 근출란 히체셰트 근출란 냠쇼 데는 곰시 선정이 곰시란 냠쇼 디 아랑신 쩐트 아랑신란 냠쇼 디 레흥 터셰셰트 서 데는 곰슬 정오가 가친 정신 타게 츠듬 통드래라 데나 츠듬 통은데게 영 도보 총총초 데탕강 살롱 중화당 김성 정마 어디실래 특등 용비 자히 문든시 야디나 데른게 나총시비 가칠 타통 린슨 동츠든 인적 린슨데 그 좀지가 바던 돈슨바 노르초등 좀증간 크발 하자 자키 스타클라 실로등 제집 타클라 응적 세능등 손음은 친이인 등지미 린슨 마초 양치 차용 다데모시 주보 총총서

아래 세딩가 상클한 얘들은 글은 센디는가 고르기자와 노부인지나 이다지 공원에 참조시 빠져진다 파만은 시벌 호수 동의 남든 바탕 부셔고 세고노가 조미그 고르기자비요 되나 쉬는지 아 조미그네 치다 조미그네 선진한 쇼 총원부 자완디 당디 고력 되나 조 디난다나다 파만데 시벌 호수 동의 남든 바탕 부셔고노 파마가 호수는 시바선이나 시가 하진 것 같이노 니콘도 세요가 디난다는 글렌츠인데 그 참바 동 아 파마는 시벌 호수 동의 남든 바탕 부셔고 세고노 근데 다 파마나 바도 선진아 안데 지금 냠조라도 능이고 삼은 보리 셔리오 그 디장 그 참더라 파마나 바소 그냥 내 심물에 냠조 다 증거 같이 보리

0: 我就可以变那金个中巴布。
1: 이나 원주 겸치 쳇득 좀보보 서래야 되니 그 강신에 죽어. 원주
0: 겸치
1: 쳇득 좀보고 아니 쳇 담아 바타 인티. 아니 쳇 담아 바타 리리리 아니 쳇 담아 바타 리리 하. 당 원주 크이나 징 좀보보 아니 포앙 그 징 쳇상고. 오
0: 예
1: 예. 올레 올레 아 따뜻 저와 된다 담 눈 직 송스가. 야
0: 그리
1: 아 좁부 냐 쳇 긴데.
0: 원냐 디저 도지세라.
1: 어 지금이 도지. 어린데 도지. 어린데 도지리. 도부리 도지 되는 게 렌선은 샤가 아니요 토송스고.
0: 야야야.
1: 마지막 콤베오 치든 추종도 가능하셔 갈링 가능하셔 가니 그 데모.
0: 오야야.
1: 야니 그 데모 자히데라.

0: 다는 베이징지 디슬로 종하인
1: 아디엘스티 익사른지르
2: 아디엘스티 익사른지르
3: Yankanaba, Chetsu Demuina, Terana Chesigan Nishuni, Trigalib Dajapi, Chichatan, Jarsiga, Dajapi, Tinib, Yellow, Siga, Dajapi, Tinib, Dunyanla, Azadawari, Sunitandi, Jessik Sanger Lins and Lanyan Burgafsasha.

최근 얇은 정치 시비 전년 좀그 들튼 반들은 바르기 대니스 간급은 과잉서 돈바 등 잔시 도른근든데 매도가 침부드니 양은 세진요 님들의 정치라든 튼 반들은 바르기 중에 루작진 코로 잔수시빈 자고 시비 전년대별 서류께 특마른 위사라 먹은틀랑 얼굴 셰핀던 소라신 큰 얇은 망초지 잔즈르 먹은틀랑 얼굴 등 고시 조묘라 얼굴 셰기 셰핀 보클 양양다 얇은께 고직론 친 고시 조묘가 희층 볼급 구글 셰핀 보클 응원슨 지체르신 陆敦敦那里比成其中其的中嘛腾云发这个世界的国事跟家人的责任跟娘子存下没比咋敦的什么人穷些金有几也绝门文静忙我的家人跟们特的咋敦的人穷些金可能稍微些没了高松我论亲小群亲自两个乐得家人跟这么下不怎么没别过你娘子存下等着有比是几了这一点些也把些一点子那些啊正先刻的全部些金有我们特定家庭一样吞损比年轻些金有事

0: 야 저거 데모
1: 오 테노 타이 데모
0: 데모 데모
1: 진짜 지금이나 더비가 르득 쪽으로도 끊어나와가
0: 더비가 르득 쪽으로 다 망하는 것 같은 거야 다 가지미리서 다 토마시간 그뒤야
1: 야 같은체 아저드가리야 마비고 더비야 그니 추치근데네 근데 딱 잡다가
0: 야 그나 가지미리서 나 거기 다치 영어로 잠바주 그거라 거기 알아디레 와톤다
1: 야 같은체
0: 야 데모
1: 야 데모

0: 야 조금 리모
1: 어이
0: 리모 아고가
1: 무슨 바 리모이나
0: 리모 리모 아고가
1: 고개야 고개
0: 야 다네
1: 저 이게 나 리와 리고개야
0: 야 리와 저기
1: 아 너마 도대가 조마 주고지 그 조가 조양 생겨가
0: 돈비근 도무주
1: 나냐 그 시바가 맞다 조마 주고지 조양 통통 세고나 그 모두 이거 개야
0: 도무주

야드나 워크스레이션 타통컨디 싱킨제 조포메나가 지샴니 먼터터 데른 글레이션데 고르그타르트 더비글랑메가 탕크스키니 가서 군고 도는데 고르실 주일

야 조금나마 다나 샴니 제적기 멈터터 데랑글리 쯤데고 고브드가 타르터즈나 조금나 아까 몸마글리 쓰나 신킨지 로고스 그랜돌 접진데 러와르근 타르크 랑비 어디 타모스 고노 의지냐 문들라 산고서

이런가 그렇게 다자통 등튼샤빠 그 같이 나랑진 지콜지 달리 당군진 바정 그 까가남치가 티자리 달리 흥송도르지 토끼인들이 달리 대랑 어떤도 효지리 척스기 달리 덴데 홍지리 임벤상나 예나 다른 계속 총나 아르가는 거 살까지그리지노 실마르긴 나가 크이그지그리지노 다시와 다리지노 직텐 다른과 더그 자성 그 카던고도 예누 다르점천 디스터니 대랑 그렇게 집자 그렇가타와 마브적궁아 손 아라파티 흑마든궁아 사서더라비 경마든궁아 해동가루 똑마츠궁아 특샤난군이 집샤리 흑자라나스자니 흑지들이 아 손의 예나 다가나 마무릉아 렁스케무릉아 다 아와 아크 요티타소 너스타가 디푼좀디타소 딱딱제 손나 차고디디 농노체 손나 흑고디디 하케스티통오디 워츠완 총통요니 다스캅스간 총네 이나 렁거자 체르군다 타오즈간 나 총나 쿠니비 니르디테디달리 쿠차피로르디테디달리 니 알롱 쿠르디달리 흑스탁 모르돈르디달리 다 니스키 차야커다다즈고 다 니르스캬무글람다즈고 디달리 흑스치가 니에코노타 알루 아스즈게나 랑루 랑스즈게나 쉘머쿠 켄히 오스즈게나 어떤 머쿠 르모 버토즈긴 티캅존 촘네 이나라 어릉거 텐친 그 하만디코 진노도 고다 다람이 시송 친구 좀 가스톤 혀링고 최요사즈 그 주당나 최메사즈 그 적당나 거칠 거고 셔시 달리 송 쳐서 더선 통통 인지 달리 다 잡지간 좀이 다 잡지나 쪽이다니 다름 참샤난데 이나 그렇게 티르브즈게 젤리 티르브즈가 토니 쿨로르브즈게 젤리 로르브즈가 토니 쿠 티르브냐체 그 감덴 토나 이나 코르고랑 티크그니엔 드그네인 코랑루 특축글람 자네인 코초리자 코리게 데디 코르크트자 챵트크 데디 코르가든 라이크 타파크시크 콘직튼 메이크 노안 탱거 다챵치간 좀지인고 챵치가 쑥지인고 산좀 끌끌와 댄지인고 어데스티크니마 카지인고 다챵츠크 카이지 카츠크 또야이지지 츠즈무 토코 토티기 다세는 거와리 칸토디 달리 다챵치간 좀송네 나치모레 탑지디 타소그니 다치치가 흔 먼저 그 치요거나 지금 먼저 그 나이요거나 측샤서 땅고다디다디 어두르 못땅그 칼리다디 조조도 샤카친 능그 돈친드그레나 우지렌친 놈바르타 친드그레 세주좀 천라카니 니모얀 렁그 카자 성즈간 촘네 있나 다치나 쳇고 있다디 다르드그나 르드그고 있다디 치나 우스타 타우스티르고 있다디 르드그나 코치가 마룬 접르고 있다디 세캄코 나냠자이다디 디캠코 나냠리다디 쳇드고라 쳇쳇기다디 데드기요 모스콘 쳇쳇기다디 성그 쳇메사드 그탕니 세크시메사드 그탕 언더도 군데니 쳇그리 뜻들이 타소그니 아니가스티 나스타 오르누크티드게고 아니가르드그 나르코 민타크드게고 다치와 타리다디 콘직틴 탄고 이달리 치카와 소르진 자몽랑 거티리 토카와 탄저 키물이림 부 치즈기 토이 탈카위 찬정고 라마나 막치 타나 당원 석들리 세제즈고노 당원음 거톱 세제즈고노 리라 토프 칸 세제즈고노 토라르 피칸리 세제즈고노 어르금 탐시근다니 다크르게 스티와 타 탕그자 성글고스나 세캄코 나냠자 이달리 리캠코 나냠디 조조도 시카친 능거 돈친즈그리나 어제렌친 노바르사 친즈그리나 너머질 컨커세만 진즈그리라 다무로프트 능아브드즈그리라 세조 다르짐 천라카니 디모인 다자 참즈가 톰네이나 호르프징 라즈근더느 고지나리 마츠근 라즈그스그느 고지나리 티스토니 니기 하지리 라나지달리 코자송 초기시나지달리 다셈네 셈트디달리 르테니다이달리 셈라가즈그나 카이달리 고르가즈그나 이달리 다른 것이 모래 뜨지리 타서 점점들 중통가 라카니 다 이어 쳐서 중고고 이달리 다 흑치흑치가 흑치가 흑치튼 이달리 얼간란 헤프튼이 손에 있나 더 그렇게 자성 안 뜨튼 샤피 가시너랑 전데라스 야 이나 치모레 뜨지리 타서거니 나 알루 칸딜루 그르트고사 나 폰루그 신체 카코고사 니무요너레스 요난 뜨튼아랑 숨초나중은 덩게비 답샹크탕아 흥이 터게비 다른 리완 만답 길란 답측지기 다른 숨트가 갸루아스코라즈 마르주나 한난란다 타이나 마르고 한란다 오이나 마르고 티르브니에 시크르캄데 톰네이나 어담싱게 티르브세죠 단 티무드 톤톤네이나 다 차차르그득타 니그잉 톡군주구나 다시 봉알 무시니 칸아르든주구나 다 홍국 요그네 요너리 다 몽국스코르네 요너리 디캅스간 톰나 다 칸침시디 카르디기달리 다 칼루메니 타존이달리 디게 소나 고코리 탕아 남지그네 마르 히네 마르 세 좀 천라카니데 모임 당고코리 탕학지 잡고 다소쳇 그리트브지리 다소그니 천남비랑 숨초나 동안 덩지기 요라 샹크 탕아 홍아 트드기 요라 코칼루

야 뉴니비 두구총총소 채나바 데모이나 리드나 다스타치 저거 산지능 진반던이나 총우르코동 칭거 운도기 감성거나 총시 죽소치의 고직시비 디츠르카르만 앞지랑거 나총시비가 세크 다통림 생인 안지나 두구총총치 리트그 주고 보자르지미 리드나 두구총총마영 바야는 그 초안의 롤이 다 와치즈가 톤당즈가 다나 창마 산드브즈기 교노 조코 총총 창마그 하길긴그즈가 노그 가야능글이샤 참으르 차가요크 아리 나이니나 포자딩그 다니나 사다즈긴고 다나 조코 총총 창마그 영가야능그 공 승그 초안데 스케포즈그 로피 쇼르트 하길긴그즈가 노글이샤 창마잉 아 다리리진 용주위근주군다시가 리드나 아 포자지마시 지즈고노 조코 총총 상마근 이월드 가야는 그 공성 뜻등뜻니 됐더니 하는 그 파사 파일라 송이 파사 파이거 레천 그슴등 제빙 그 진등 영나 파마등 아카 아니 그 글나요 누가 알라등 알라잉 아 나스등등 셰파 땅 회라 속과 영나 켈라 속과 망아즈 정주다다 시 가치는 건강 친지 디 한친인지나 영 나친 이월드 로그난 도누가 잠릉 하는 그 시동라 리동 적진 망아즈 요크리 나 참아잉 예고즈 정나 아이고즈티티나 조릉거 통제 시자영 망아즈히제트가 디 한친인지나영 아칭 이월드 토급 멤마그능니 조릉니라 티그라 송오노그 히샤강망즈 아다삽중이 아 디스와이게 고즈 정탑뇨지나영 시가가 아리 형님이 듣고 총총소 때나 정마그 그리고 하시장고 중아 십든 유언자 아주 나총시비가 슬림층 나시 주의 나총시비가 슬림층은 조직 따라 듣고 총총 정마영 럭실럭사로아즈 냠칠이 주일 럭실럭사로아 냠칠 마시비 야르문드 림층 홍원마그 초크 럭실디 아지 영지라 중아즈기나 추모르 야 형님이 듣고 총총소 뜨난 보호자림등 산등 아지 탕하시근 돈주 있고 안비 토마르 차기임젤 워그페비젤나 신이사 냐비 시지 카젤니 냐남 소프르셰라 디즈 너나치 림슨 홍마그 초클럭 시츠그르라 리 디른그 럭실깡인 지등나 니프른 접기 샤왕가 마트바니 쇼피치 퀴몽 와니지 차프르시 즈브니 쇼파 렘비츠 다시기야 리 드나 조금 총총 상마고 송아 드나치 거우치 난땡그 쳤다 다롱탕 증도인주 있고 니뿌른 접기 샤왕가 마트바니 쇼피치 퀘몽 원이지 차버히

야 형님이 두고 총총소 실은 예문디 당행 당주기 나총 시비 가츠크 찬총 동우 조기 드긴저근 하식 당나르 랑그 제스라 가시 오노 그 두고 총총 창마가 하나 조르조리 년게 요라 단 년의 잠스금 축고 니월더 랑로 마노 랑로 등 참노 그 실었다 창마 예고스 그 정주다 같친디야 레드나 당디 조기 드긴저근 하 두고 총총 지금을 건축글랑 노 그 실라 나는 포마 총총 인세고는데 제도고 리시요 나치 슈니 실런더인지나 냠스 신용주일 조금 청청 청마그 요코즈그 뉴나 쇼르터 요코즈그 종고

야 형님이 두고 총총소 공인지나지 두고 총총은 지금은 건축가랑 누구 실어 나는 로마 총총인식으로 실한데다 시게 냐무즈르라 그거 가양스타이나 초콜릿이나 초코 아 두고 총총 건문거 로카등 참니 또 뭐 실어 냐무즈르 리드나 두고 총총치 초나 영더 등을 더다위 다시 럭시가 망아요지르 대다나 파 아 파마당 길긴거로 남다그토니 나소 조키 딩질그 칼마시죠 보자르짐근이나 리그시요 슈니치 두고 총총 소놈 강목을랑 노그시라 미도 총총세고는 데냐나 당아 나총시비가 체크 찬총니와 조 티바가 찍는 없이가 대릉 체득 고리요노가 나스트마라 시종하시냐나 처모르

0: 조마 레만주야 솔직히 지가디지레
1: 세롱 다모시 얼고준나 마루에 노머까 얼고머 세속게 년다 이너레
2: 얼고머 차치 아니서둠 얼고중 차치 조그르솜
0: 야 다솔치 주소너레 조마 레마 윤주리
1: 세롱 다모시 너나 녀주 람트메 노거 송나 송나 마리 녀주 람트 Денжик жирца иннери.
2: Джимчилэ джилэм хсэсунсэл. Денжик хийша сэмсэзун.
3: Аджумртахуй апи хчинур ин.
4: Хыгвжапа пови джанча ин.

0: 야냥이비 두고 총총소 다다치 저거 산지 능진반 등이나 나총시비가 체크 산총니와 티바가 실린이야 리드나치 티바가 지크스컬음니 나스템라 망아즈가녀너 시종라 리종라 망아즈가녀너 디랑나 두고 총총총마게잉 님비 쇼르데 이고즈급 정이 조랑니크 히노그 나스템라 시종 리종데 아랑그닝 코로나노그 나님그 두고 총총 망아즈가냐 줄리 드나잉 두고 총총도 시시엔 히노그 나스템 망아즈 조랑니크 정와이나 다중아치 나스템 망아즈 소토가 Rītana nāshtama nyēngu chīhkāwa ngāci nāshtam gāngguanjīg wāshamta yīkūzga nyēn. Nāng gīsī nāshtam tīnāngna chasgāshē kīyōk nīlīg lāpshātta tsangma yīkūzga sāmjīgitāng. Tā nāshtam yīnā chukkās yīdung ar yīdung shēpīhkāpsi tsaka nyamjīr. Nāng gīsī nāshtam shēpīhkāpsi tā kīrgāsh kāchī nāngā tā shtāngkhuī, lakshīl, tāndalā sūkwān jūgtamna shīgīyīkā. Ri dana tirang jina chi tipa gashjik nanga Chukku chung chung chenzi ngangmu gshie nuga nashtam Arang ura rgaymu mawa gani yisigo nu Dixi nyan yuil Chukku chung chung chungma giyang Chukku chung chung chenzi ngangmu gga nashtam chigishik Chi di yanzi gshil hijir Chi chi chotaz gshi Di hanchi nin jina yang chukku chung chung Nang gisi khtam marchi gga njina Juantang yonu gga Di hanchi nin yang di shukwa samchi yonu gga Chukku chung chung chungma gga Pochar giman riwa shi Chukurang nika samchi yi kwa ta Pochar giman gga Pochar gim gga Tipa gashchi kishkalam ni Wendo gi kamsam gga chukku chung chung Manga zga nyanga zhigna chukwa Dana nga chi shuni Arang tang rgaymu mawa nyise gono Anahtam di shi nyan yuil
1: chong chong cho che chu de mei na nga tim chin zo xi nyong to chong ge lo ma chen zeng ho mo yin ni de rang che chu na dem zu xia le na deng ge ka sheng ren gong dang er ga mu ma wa ni si ra hon chi le ja ke bu ge ngang o na er ga mu ma wa ni yo ke er ga mu ma wa de ni ga xiang sa chong chong zi ga zhe ge jiu geng ge ta chun de san jiu ne ge xiang sa zi yo zi xiang sa ji ji chun na er do pa long zi ga che bu zi yo zi Gamu mao nigi lor jo lo to tawi rong sik che kang yo lo to jak sik stan ta do paun la kan ni na tai gamu mao ni go chun ni chu ko so ya zi sha ji ra jin jo da ni tsu ga ta she lo po lo ng ta ko ama ni jik tang ni ta chu sik sha ji la ki ro do sik ra ama ni ga za zi ta do sha ra do zi sha na ra da ni ama ga ji rong kan ko ama ni lo to sin ni ma chu wa ta rong ama ni ga za zi ta do sha le chi ka na chu sik na chu wa chi ka na chu sik ji zi na ra 等你打写了送一个个家里看不下去了经常刚过过当子等你写了个经常刚过送一个都胖了看而给当子是哪里人用一样路途讲这个事当而都胖了看你那当而跟某某你个去你去过说呀人着急切过去我看而都胖了看家送一单着马头子等你打写了人马送一个人送当一单 칭어마니가 로독스니 마초와 다롱어마니가 자득득득샤리 머니가 머스흑솔게 젠즈그라 문찬 차르게 젠즈게 논다 코트현 더지샤나라다 롱송이시오나 자득득 더니다 요 르롱 요 크린조고 지다 롱거지 어루쇼로 초문치고 초마슈버고니 더지샤나라 샬러거지 아아 촌더 무롱 촌부즈 다저기야 니 마즈 쇼고고 더지샤나라 더니다 더인다 샬러거 실로그 정원용노 시우 토사적당이 거기 마사니 마시다츠 더니다 워크 데이터 롱 시우나니 워당 나 도르브즈 카타이 카르과지 소스 더니다 저 실로그 다롱 시우나노 다롱 저거린들이 요 크리송이 아마 리마르 고카시라 니 롱 크리탄다지 아마 리마르 가너르 덕고 고카시 당스 된다 실로그지 아마 치레마사나 치르쿠라 니 Ой, маньги лёрунг хасая то зишанара. Амагу не неви чёрку таита. Селон селон. Ару чёло. Селон тан чёракута. Чи рунна хуна мышага то зишанар. Тэнита село тэнита село гзи. Оя зитаита сиунанану тарун жогорендоли. На хану долузген танта маньги санчык дал. Тэнита амагу лидай. О маньги о маньга чёну та самадэнара. 다친다라고 적당히 어머니가 쳐서 이거는 더 주시하느라 실로 적는 덕가 아마 저 보만한 거라 주요한 말을 내용과 육과 지금 말치는 다 코트야 더 주시하느라 더 주시하던 애다 실로 양 진소에도 방라카 기탄 다니다 시나리 정원 양 로트 작성 시단다 도 방라카니 나르다 가모마오니고 천이게 허죽거사지 진 로지세코지 온카 요도 양도 팡라카 자스원이단 조마트브 다니다 실로지기 소에롱종 타임 칭어만이 성아즈고 눈더니 오데브적 타임 원 원이게 된다 초 목속솔게 젠즈그라 문찬 찰르 젠즈고 눈다 코트엔 더 주샤나르다 저고 요 체리 소인다 롱거지 참아니 이거 혹시 그 소죠 인지 된다 셀러거지 레인 친구만이 그 상아스고 놓더니 올려 적당했다 뭐 많이 저 혹시 연도 지션을 된다 롱거지 어 저만이 그 먹었어 니 천이가 찔는 진짜야 천이가 씨우나니 롱었다 니 천이가 찔는 진짜야 더 지션을 된다 셀러거 더다 차근 돌리 롱 씨우나니 롱도 된다 롱 된다 롱거지 된다 롱어라 실러니가 알강고 오츠 랑고나 사캉즈고 된다 롱 라캉나나 다세 주즈가 요 된다 실러 롱거지 어루실러 치다세 주도 초르마디라 초르고사즈 요츠 된다 실러 오야시지다 다세 주도 르마디 탄즈 다니타 하르카글랑고나 자우스즈 요 자우스고모 지가 나마르티 지지도 된다 자우상고모 고용 첼랭고지다 롱거지 아루쇼로 치르마 추탐타테 포하롱 호도 터세 주케 콘아체라 돈 다니타 셀러가 터세 주케 콘아체 코노 남저타타 자우성거시 모거르소 다니타 자우성거시 모거지 심나 아아 천안지 셀러 먹치너스그레 더지너 다니타 요소에 자우성거시 모 요소에 아지 아마 오고고 카나 셀러즈고고 티커거 삼차테 포하롱 호도 터세 주케 콘아체 돈다 더 자우즈거 셀러 카즈르 더지샤나라 데니다 자우라 자우니금 초레마 송아 실러데 칠라 호즈 데니 롱거지 아루셔로 촌더니도 자 와송이 촌 나마르 송근조야 아진다 데니다 자우 산조 수고고 카나 칠르즈가 빌란안다 즈여츠 데니 자우 산조 조수 키 토즈간 톰부 톰보즈레 키 토코토나 세츠즈간 톰부 톰보즈여츠 덴다 롱거셔르지 아루셔로 자우선 조수고고 카나 칠르즈가 위선한자즈여 또 출락하스나치 어지어지 칠른더스나 응어주시작 떠스에만인즈 다니다 자우선 조수 키트즈간 톰본 톰즈레 치 키트진한 조고지 어지어지 키트온도 톤너다고 나 홍지라 대양세만인 더지 다니다 조흑세트 토함박정나 치 어지어지 세트도 톤너다고 나 흑세트 토니먼드고 나 토니다나르 초와 대양세만인즈 된다 초 좀 마크 사는 거 같지 아 아 좀 마크인데 다 심게 나 따로 가는 건 늑대야 설명해지 된다 실거 오야지 단다 롱오라 실니가 자우상 송스 자우상 고카가 칠로 칙스탄노 실로 찍너르다고 어디어디 칠런도 스나 응어서 찍거 지나 된다 자우거 롱와지 실로 간거 쳐서 고커지노 롱거 실로 간거 체크 칠릉 에 칠로 체능 메이커스 다니다 자우고 오레브 단다 실럭히 토치난 조지 아아 기토난 토너다까 나 혼제르지 당노 다니야 자우거지 실럭강고 쳐스실고 크즈노 롱거지 실럭강고 체크키 통에 크키 토코 돈드그 메커스 다니 실럭 세트 토한 바그졌다 된다 실럭거지 아아 세트는 토너다까 나 세트 토니만드 나 토니다나르 초와 더지나 다니다 자우가 양정와 셔르강고 쳐드그세르고 커브즈노 다니다 롱거지 셔르강고 체크세트 니크세트근 돈드그 메커스 다니 셔러 조마 마크 사그적당날 다니 셔르거지 아 아주마 마크인데 다심게 나 따로 가로 강 르즈날 다니 양 자우거지 셔르강 롱 셔르강고 양 쳐드그세르고 커즈노 롱거지 셔르강고 체크 조마 마크 니크 조마 마크 완드그 메커스 다니타 자우상 거시무 실라테 나마신탄 르타완 갑자급 자이송스 다니타 롱거지 아루실로 쳇추타무 히코라 나리 마흥난조 쳇추 잡드긴조야 쳇추 롱고톤스크타 고토브라타 쳇추 잡드긴조야 다니타 실르고 오야즈탄다 롱흥나오송스 다니 롱거 라문카니다 제스르르탄스 다니 롱거지 아룬 제스나 출라카 하자용고커즈나 다니타 디승거 나마송하다 몰라카 자용고 카즈 다니다

마즈고노 티고 카치크시노 나나 니로라타로 요츠 땅 호치크시노 다른 광치크 고카시노 나나 크세르무 와요셔라 요츠 다니 다른 광즈고 티고 카시노 알감가 토나 니흐손치고 거더츠 요츠 다인다 롱거 더츠 체르소 니로타로라 카르도 다니 니로타로 토막손 땅 롱거 타완가자 마크 가루건 세르 파라건 파라건 레신도 된다 타완가 자그지 천안디 천안디 자 호톱 친스그레지 타완가 지시라 오총스 더니타 롱거지 아르 르가모마 실라테 최춘 더니 초아르라도 아 라키르드거는 아 롱고 손초아르 된다 된다 실 르가모마 오니가라 나마치 체보데 모인 초아르리다 난좀 탈송 과정치

야 녀니비 두고 총총 천정 엄목세노가 나스템 아롱등 르가모마와 니세고노 니년 땅너 두고 총총 참마거 예고진년 땅아 다니 초랑니께 영가 나스템도 요고스실히소나 나초 나총시비 가슬림 층가나시죠 보우자 좀가 갑세고 리 드나치 슈닝이나 메토 어떤 과라세니 나스템 유과즈가 년나 땅아 나총시비 가츠근 지티 참바 리비 스카 콩가나시 주엘

0: ཁྱི ཁྱི མང་ཚོ་ཅ་ཨ་ནེ་ཅལ་གིམ་ཁོ་ཅུང་ཨ་ཅིག་དལ་ཡིན་པ་ཅི་ཅ་ཨ་དེ་གཞ་ཚང་བེ་ཨ་དེ་བ་ང་བྱ་ཙམ་དམ་ནེ་ཡོང་ཏུན་ན་རབ་ཡལ་དང་ཏང་ཏང་མང་ཚོ་ཅ་ཤ་བྱི་དེ་ནེ་ཐམ་མང་གི་བེམ་ལ་དབྱར་བེ་ཁང་བ་སོ་ཏ་ཡུ་ཅ་ཐོན་ཁོ་ཨ་བེ་བྱེད་དེ་ཉེར་ཅལ་ཚབ་ཏོང་ས་ཚུབ་ཚུབ་དེ་ཨ་དེ་བ་རམ་བེ་ཙམ་ཚིག་ལ་དེ 고브드시데 녀르찔 녀족 젤린제 간크르지레 간마동기 멤버라 카투르다 니바등아 녀르찔 젠딤 셰츠 뇽예 데브레 셰트 나츠고 초십등아 간들 동그레 자프츠 셰기시 몸슬 게프탄 요레 아답줄 렌난 쳇탄 토네 녀르찔 데브르 셰지레 간들 동제데 땅은지 제제름 지스종라 니틀 등아 멍츠고라 샴득 시베 능토네 걸친 탑지니 텐줄 셴술 등아 다클 셰브셔 셴술 즈바 등아 대 티청 답당니 쇼소세 니흐 지글지 미르츠라 데런데인제 쇼고네 카르통 탑르시디 샹데 등아 로클 멍츠고지 아브르슬 고리 일 참츠레 하리 제임 토르통지르레 망오라 샹친 아브르슬 도듬지지 서지 웨크출 강락시니 대토다 체든 리드나 고통 피아바 등아 셰브셔 다클 잡톤라 흔흔바 샹데 아니치 샤프시 비츠 등아 팜지 체르 동아 집시디 아데와레 녀스 동야 랑샤크 돈토다 돈출 탑지레 모이 랑진 주고니 건드등니 종스바 초용니 다지 용레 녀스 젠간 송아 또브등 담바 돈출 피지르레
1: 녀츠르 상굴비 인 초크르 종치르 어그니 리츠레 예쿠르 영중아 년층주니 히스토 송아

0: 야
1: 特格不等这个，这个是你个神的哪儿啊？等，特格不等这个，这个是你个神的这个，特格不等这个，这个是你个，而我是特格格的卡普人物，而干啥事？喂，主播兄弟们。哦，兄弟们，阿罗，你好，这个帅哥哥的。呀，兄弟，我这个。
0: 아까 얼마 사준 스티커 가져서 가요. 야, 디나 얼마 사준 치크 르다가 촌조코는 나 파치르 요치리. 지금 맞춰서 우지 마키. 야야야 마치나 고파 얼마 치크나
1: 또 고비시. 야, 디나 타지마글엔
0: 챤나가 얼마 사준 치크 망르즈 에 나 촌조코는 니 아직 가타라 치크나 초리 와선 또 고지라. 야, 과친치 과친치. 좀 이거 디나 멘트 땅아 초된 챤데 냠버 가서시 디나 니 급게 데모.
1: 야야 데모.
0: 야.

야티딩근년군족분암바티나 참드니영 자흥메뚜그라 영산노르잉 아양치르 속게 잠튼 쳬우세르군우가그냥니 무즈 제적근년음들럭지야고드시오비 창미 산시능버 르가세시

0: 알아 렌체
1: 마카 둘리리 뭐
0: 아레 고 장소 만큰이 볼데 카토가 돈나라다 나 탈크르다 요라 마송아 체크 사카나 와요야
1: 아마 아마 다 소소소 올레 추 레 고 장소 만큰아 다지 니야 고야 다 참아스리야
0: 아 하레 고 장소 만큰 다 샤가지 찌게라다 오나타 너 간고 니가라 대치 송다 찌그찌즈 그사타야 너 간모 송가 덕테나 케니 아득찌즈 조노 초막사 세케 초치
2: 치티라 다 머게 크르모 템케니 마람밥트 모르크
1: 아마 아마 아마 댕기 에 지 아니기나 무즈 찌가 송족기
0: 머게가니가 이거 참어즈가 언득다 니힌다
1: 아마 무마즈니나 나 닐라나 아마 맹크나치 치즈다나다 다르츠칼로 송누리야 아까
0: 보이
1: 나 맹크한테 니나다 닐리 맹치구나 축구진이 구어무 지나 제콘 사자기 때문에 나는 좀 화농 사자기 때나다 부산 주지 말이 봐
0: 저 그거 알아 난 골로 걸어무 난 나쪽으로는 계속 화농 거라우 초록으로 장송 만칸이다 샹친 용기 냠리 만지구나 죽고야 만른다 까지 메크 나 가모랑 아니가 더네 던톡 찍거랑 아다네다 아랑기다 골모 스톤스가라 쿠마르구타야
1: 아마 다 쳐숨기 다 쳐숨기 땅 닐라 능카타나 언사마 스리다신 죽으지리 때
0: 야다 춘 요나 마송공아 카퍼즈가다 땅땅지나 하고 나빠마리 냐테랴 팀메트미 오크
1: 아마 다마즈만 이래
0: 망가모
1: 아마 나체 맹킹그나 카프론트스
0: 어떻다래히 야치치고 트거 든슨
1: 어
0: 젤든 거트
1: 어
0: 든든 어데야
3: 스캉르 콰크나나 장송만듬 린저 바그널 숑나 장송만듬 장즈 용캄트나 장송만듬
4: Rech bunan batina chamdane chi nyam chikalma harn chugalangvi lgzev musir gunugo donende sanjinang juyil

레조바나바디나주데능그다파만시브르로소통이람툰바당포시고세고논디다좀바보그 패드숑위 시바레리는 소수가 제외인다. 밤이 샘크돈비 점디경인. 밤이란 그 특단 그 간트 사우릉이니 소수 탑남 이거 인총시에 받은 시밤 잘롱 중위 람키 람툰바 당부시 것이 당들 소수 그 속니 어떻게 좀 더 긴치 오고 기대샤 만트시에 박슴 러브러 잡니 소수 삼토든 조르샤 토마린지나 좀바보그초 아다 시바리리인 손이나 몬차리 사운데리 노그겐거 사상 처모드가 담나 메도도 모즈브샤세거시 데도나 패드숑위 시바리린데 소수근제외 노그겐거 밤이 샘흑

원비 점디 경인 다 훈조지나 저 18리리그 저 양로종의 난자 그저랑은 그 18그 그 괜찮리 난자 시카의 난자 다소손선지나 다 파마그 총진의 종을 다당에 랑기지 시바그 다슈 소소네 즈게즈도 능 요고리 해줘라 나 하정가 전부리 터들고가 되는데 그 종인된 전지나 잠바 드그나다 급 기억 더그 잠바 동호인지나 은근 망타카라와 다 파만의 전지나 즈게즈 은근 망타카르주 나 하정가 전부리 디노나 지급시하고 그즈나 겸청나 시비 로자 토만 인상 파만은 시비 최근우가 길기니인 파마 정비 시바 등 냠드 랑닐은 티구 창득 동상 시비 야브르 담보실 간트 담비 파미 랑튼주 삼바 단상 로쿠 영비 시바 계성시 탑라 데이터비 시바 가크 등 차이경 람성 샘잡게 탑 점트는 파미 뜨드 잡출 시행이 바 코치 히요비를 겐마트 크로아시 군노 참반디나나 그르게 겸청도 군인 손이나 시바가 롭자 도마리 파마니 손이나 시바가 체공우가 길근디 디생가 하마 장아즈간 손이나 시바등 냠데 다랑일 티고 제창하던 거가 뜻하고가 아랑교샤와리 보노라 아랑근 요순데 순데 창만지나 시바등 냠데다 티고 제창 제창하던에 시바가 그르게 야르다트 후타임보이니 디안치니다 그주 간트 담비 파미랑 똑고 삼바 단신 로크영 20바 계산이 답거지 그게 간트 단누 디안치니 그거랑 뚱고 삼바 단니 로크영이 넘어고 20바다 계산이 답거지 파만다 장고 데스타비 20바 가크던 타이킹 람성 샘잡기 답 좀 생각들잖아 파마가 디나면 야프줄이는데 그치 히오거지 다시 인데 존재나 그렇게 각각 같은 나라 디젠트 그렇게 샘자한테 젤리다 했더니 샤완드 잡탑그 디젠 친치들이나 파마그 디젠트 롭수었던 거는 파만드 디갑트 디 남진 아랑그 잠나 요노 너도 군데 인지나 그치 히오거드 셀고가

몸에 대든 나튼터가 놓으라서 과다 시바디 사실이 아 디다든다 시바든 산터 나튼터 지죠 시바든 산터 세고노 네즈게즈 냔제디 요노 다 혼조진 나튼터가 특당나라 다른 게 손대든 시바 디 자기 자기 정하는 이점이 시바든 산터면 나랑 니치 부송은 나튼터 주의 견단다 너무 매 대든다 그게 나튼 쳐주셔 당나라 시바든 산터 나튼터 특출이나다 시바다가 나튼터 지역고노 고름 지금디 아 너가 지킨 라스과도 망아지 히트 놓고 챙거 시바든 산터 나튼 강스긴 나라 특주의 주다 하진 거 같이 보리 Tani tenang ge zomi ge chamba tukwa mo yin na ar nge po gu shar ga nyong tak tong wa. Ar nge po gu shar ga nyong tak tong wa se kun dinan na chag ziyo kiz na. Pama mong po she ki jenpar ar nge po she ni shipi lo zhong yag po she par shar ga terwa amur kichag nam shen yo. Yenang ar nge po shar ga terwi tab tsali u gaiwra chyo pa te shipi tsar long la pamba mil. Pami Sambi sharga mangta tera dang, ngiyo gu sharga tirin kiyur shini, tsaytik lagpar nzingu gus, ngiyo bu sharga tiri gangta dang nang, sharga tiri shafchula nyamjuk shegi pali, diin jingdi man, darung nyamjuk gipa na, gati kiyo langtse ngipar lagtuktan bib gus. Shipa riri na, temung mayin ba shigimbi, pami shipi lagchir stakhi gila, di ngali lagwa shigtan jirur rungdug shegu gus. Tērāngu chīn tāngjī kī tsāmbā, tsāmbā tīkwā mūndī nāng nā, ngī pūgū shārga nyōng tā tīr kūk, nyōng tā tōng kūk, nyōng tā tōng kū nā chitgī kūk zinā, tā hāma māngā zgān tsōngjī nā jīn tā kīrgī, ngī wīn tā shīnī tā tāng tā, shā yā lōb zhōng yu kwāyī kīn chīgī jū, shā wā yu kwāyī lī kīn chīgī jū, ndā sō sō yī nā kīrgī, tā ngī pūn tā shīnī tā tāng tā, shā yīn tā kīrgī kīchīgī kūk zī, yīn nāng, ngī pūgū shārga tīrī tāp tsālī kwā sō nā, 그게 시바금 살롱데 반반 메이크 점진스더라잖아 권조진아 그죠 샤이즈가 다소소던 거네 인난자 디한신이 그렇게 샤이즈가 리샤한다 건지 거네 인난자 다 요새고 그렇게 지리샤 티랑이 존다 뜻을 거는 잔다 양나 지 소중시라 니 저 지뉴세 거는 잔다 그래서 그 지금 살리 가위 양나 라는 그 그거 다 환줄 그 차트다 샤이즈가 지뉴나 샤이즈 그 차트니 지뉴 좀 말도 양 데리 차등 관리다 등 그렇게 뉴체 뭐라 또 Manyuju, the Mogazi, Gomshin, the local Majjunta, Hachanka Gashambo, Tianchin, Kirke, Hzu engineer, Shayde, Shargata Tergur Sator, Kirke, Tirhini, Tianchin, Kirgil, Kunjugina, Liv Shandro, Jara Nguyen in Tirguni, Tirkin in Tirguni, Kamad Tirguni, Lovjongi, Kotiara, Tikama Tirguni, Nguyen in Tirguni, the Moina, Tashaita, Samloga Canera, Lovjongi Konota. Pamatan, Girgin Las Huagachi, Chetta in Canada, the Mogusam Luchegumajga Tatang. Ta, Lovjongi Konora, Lishandra Gonora, the Sosozo, Shaya Rangu to Andreno, the Kirk Shaya Higuzgitali, Sam Lugalakan, Tishunda, Hachanga Gashamburi. Tianchenik. Та нэг бүгд шарганд манга тэрчүрэ нэг хаманди цонжина самби шаргата манта тэргөгс нэг шарга тэн кэпрэшини цат лахон цэнгөг та нэг шарганд тэн нара кэрги тэр хижу тэржүд кэрги цат гонунд тата цамаг памаг хигөг тсэгөга нэг бүгд шарга тэр гант танан шарга тэр шавчла нямжуг гибали дин джиндимэнс та хунжуджина шарга тэр гонуг шавчити нямжуг года чига тэр гона шай тэр кэрги шарга тэр гон чига тэр гону жимцэн тэ хигэж дий тэржү таран хигэ ловжонг гог язи лишан гог язи номог тани шарга тэр гонунд мембр кэрги шарга та мексик чага тэр гона хунжуджина ловжонг дийн тэ игог лиша тиген тэндэгогра таацэн амексик кэрги шаргад чэдгат тергона тег ямцэн тэгэрги хигэнж гэж бодта таачэн гэгачэн борцэгуга ти ханчэнэ тагчу хэнжуэ тиген тэ нямжгой гонэт гэвэно та шаитэ кэрги чи гойг жу чалазэн анда яна шаитэ чи шавари чи гэдэв жу гэчала чи чи ширана кэн чонни гэсэ гонжэнда ти чозгэн чи чи гэла тан санин зган гэла тан сегонжэнда чи тондэ маари кивлан тондэ кивлан нутэ та ti tar te dhamma thab
대나영 마사가 되고 같이 그 조아 그 돈도 망하게 랑 때랑 드셔 돈나 가치 주게를 때랑 혼자히 로존 로브종시 나 회차티 드시라나 가치 이진 지 돈도 그 랑산이 따다 마르디나 디긴 때랑 그 하마트 말름니 양나 디치메니 도모스 그원 요기 디젠 그 다 가티 키블랑 땅드기나 니퍼트 르글란난 데브고가 드세고가 단인지기터 시파리리는 태몽 마인바시기 누가겐거 파미 시피 르그츠르 다히기라 땡할리 르그바시기던 저 롱드기고가 샤인드리 손이나 그 그초레리 인지나라 소소응이 테나 태몽 마인바 그게 자치리온 샤이레린 손이나 다 권조지나 그 하마란드 손이나 라는 게 샤이디라가 일마참 아 다 소중한 마샤기 소중한 마샤다나다 잠바 카츠나 다 지금 사나라 군조지나 그르즈니 희시하는 자자 아 그르그스탄나 차지 잠바 요나라 다 들까지 그 삼문주 네니양 지금 파마르다 주요 그냥 그렇게 샤이 그르즈 랑스탄나 차지 쳐주거나 차지 더 좋은 입조리 아 차지 더 좋이다 등 샤이디 소수던 준다 하정 그 가챔보리 그냥 그렇게 샤이 소수던 거 사조라야 냥조 그렇게 지금 소피 그 샤월 요출리 요래 저렇게 그렇게 샤이 크조랑 땅나 차치 강요 그 종어다등이 샤이디 도파이 주라 나조다 지지 하정 그까지 뭐 디엔 그렇게 샤이 소소인데 지 테모 마인노 그 차치로 오는 그겐 그 파마그 샤이 그 그렇게 테모 마인 비 차치 더 흑뜨서 종이다등이다 샤이디 소소지 준다 다 하정 그까지 뭐 쓰고 아니 조바나마디나 되는 그 렌천디나 그치 단디 파마는 시퍼 소수 동의 람툰 바 땅부 셰고 세고노 좀 인다는 거 거기 자비 내가 참바 소수인데 그치 내 말아 식티니 손나 디테노 그 걸음 그 천다니 하마르카존 선지하는 게 샤이디 소수 지기 당고니나 디겐트 냠죽라 돈는 이거 사간다리 요니나 너 소수니 테도 즈그나는 그 냠죽라 돈는 디초 나장 그 가챔 보리 레디는 다양 디투근 그대는 그 렌츠인데 그 참바 동원도 제리식 참이라 쇼네기 쇼 되는 그 참바 아니 완디는 아시기 주일

0: 야 조보죠 데모이나
1: 데모 고노바 데모이나
0: 데모인 조보 인양아 쳐세라 바이 강기 나는 이거 어떻게 된다 되나
1: 아 고독고 인양아 지금에서 사운드 보세라
0: 야리 조보 지금에서 사운드 되는 게 렌스 나가시 또 말가 세세 전단에 저와가 아르가 고르기 저 제대진용고
1: 야야
0: 저 동무 캐진데고 제히디
1: 야
0: 파르긴 스캬던 고가 나서진 실러 스캬른 샹위 카탐진 제클
1: 가 도코
0: 하르긴 스캬던 고가 나서진 실러 스캬른 샹위 카탐진
1: 조마라
0: 조마라
1: 도쿄시데레
0: 도쿄시데 좀 해근데
1: 가 도코티나
0: 칠리 기옵시드리
1: ਉਸਨੇ
0: ਕਾਰੇ
1: ਪਰ ਜਿੰਨ
0: ਦਾਰ ਅਰੇ ਅਰੇ ਦਾਰ
1: ਰੇਲਾ ਦਾਰ ਰੇ
0: ਤਾਰੋਂ ਦੰਦ ਜੋਰੇ ਆ ਦਾਰ ਮਨੀ ਛਦੋ ਹਰਗਨ ਚਾਦੰ ਕੋਗ ਨਾਥਰ ਜਿੰਨ ਸ਼ਲਸ ਚਾਰੰ ਸ਼ੰਈ ਖਾਤਮ ਜਿੰਨ ਨਹੀਗਾ
1: ngai
0: nmar
1: are
0: are ari ngar go ngar ngar tir la
1: ya
0: ngar ngar tir argin kya dang ko ga na tsar chin shal kya rang shang yi khatam chen zna ngar ngar tir go
1: ya
0: tanin di anyo mo go tan khuiz ng go
1: ya
0: tan khuiz ge tsken ngam ma ngin dun ji ma che khik ti go
1: ya
0: ha tan khuiz ga sa mu sa mu ga ni yu
1: ya
0: ཉསམ མ མ རེ ནས ཚིག

0: 야 도포초 데모이나
1: 오 데모이 군데바 데모
0: 데모이 도포테는 글렌스나 아시겠더노 가스샤
1: 야야야
0: 바이 강게인 사자 강즈
1: 그냥 좀 영화 긴저도 끼시다
0: 이르긴진 도르지레라

아랑 시위 대화 돈던 녀위 트맨비 건자 안디고나 쳔나 쳔타 양양 요나양 군우 영거나니 제시로가 쳔타 지시마세 나와가 쳔타 토화 신비 쳔타다 토화 맨비 쳔타다 나고 특신 바닥 특충과도 나 죽고 염나 쳔타 지 토화 심 아나와 특별 공화문 저즈느리야 아나 특별 공화문 저즈느리야 특급 밴즈고느리야 구가다 치르나 좀 다 안아 시주도 오늘이야 좀 다 안아 시주 때도 고때 안아와 특별

0: 소문 워스클 롱튼
1: 소문 워스클 롱튼
0: 사랑길 양주
2: 냠카 남바 제초디모 데랑나 퓨처스티제 니스톤 니트글리 아답제베 칩제등 아자스티제 다틱베 친여브질레 워스티제 다틱베 친여브딩이나 아자다와들레 슈니 탕데 산지 냠독 렌친제 나도 나나디 칩실레
3: 가얀저 로르그 슝위여 잠록제 단직 등 페이지
2: 우쇼 준제 촌브 클등에 유쇼 클다 독십시
3: 상체 망친의 젠리를 한큰거 제도는 독십시
2: 소문 상친지에 대화름베 잔증 앞자래 미르실라 대화실지에 소르티 리톤라 근들 동제들이 슈니 난톤라 쳇던 녀르고노에
3: 저주주제 시진핑의 난지 단돈 저르게 된적지에 나톤 탄니 우금을 호잉 탄니시에 머롱라 조리 젠드 페이지에 소나잉 사미에 나톤 흥물 던죽 머롱으로 마슬 제치 톰르 때니 특조비에 대화잉 정머롱 처마용공라 르글리기 바능진 디등아 남바근든 저르게 된적게 안난데 담진제기 다루니 종아랑지지 야급제 저르게 된적게 답지 르그터 당습시니 저르게 사생리 돈바등 르그틀라 된바 응이스 돈출시요 아얀데 도미 돈길라 로르그 쇼데 루셰비 저르글라 로르그 종버 아망제 담부요비 야급제비 인전조든 제이스담 하나나 랑지지 아얀데 돈길제비 상친 당부데인 멍허르 인디 샹능데 남시 사층즈그비 리라 제진요 롱인 창글 종아위르카스 흔한진 르르토니 제임투르통위 소늘라 종아리티글라므그디 디글은 코르추제 남시 다실 찬질르그치 스통치게르 아브자 리티그름지그름프르시 남시 뜻실 사측디 지시르 샹능던즈기삼 회딘더는 달리 주더스케브제 토잉클 조위 닌레 차르친바츠린 디인인 예니런게 제춘체비 틀디 고름톨 디인 통이 저거치르 지기지 닌테도와징 나치 주 나드시비 녀츠르 젬죽스 땅비 차르체 로르트 제처르 마송공니 토엄법제 녀츠르 모니 젬죽스 젬비 하름 차르비 리츠른 도와히트 따그드가 생키 남시 따그실 사치근 더득기 제비 다시 차르는 자와라디니 요그니르 나드시츠르 남영 차르와리 곰근기 요바인 공박근기 조는 시바는 니와도인지 로르그대인 달리야 양지 지톤츠라 야마 츠그츠그슴리 토머르가데 로르지제 선투 사르와튼 오나 로르그 제스트르 슝와인넘 니스통 지그슴로르 저추슈제 시진핑거 저르그 제스이차니 랑카랑 소등 잔저 자와니 덴저그 용워르 크그트그 제비 저르그 덴저그제 다와 사르와돈데 랑니 조르는 점바등 아젠능데 저츠그바 토닝 간는 등 차등란비 능진 찬지제 너그슈르지제 야크브제 저르그 덴저그제 탑지 땡클랑 징굴당 초시부 텅멍시비 마지당 공기인 저르게 된적란 간송시비 난극느 저르게 사승리 돈바등 르그질라 된비 탑지제 초등 개천적 저르게 된적제 망저 수용니 제튼타 동외타니 저주수제 시진핑 고지기 습차능디 단적제 저스이 사승 청마 천토비 사승라 아름진 흐든기비 랑샤돈 성리제 리치 가치나 랑튼 쉐브조시 버 흐난디 촌리 찬츠제 아랑츠 랑투브다 촌쿵 아랑드 촌진타바 응원지르숑 다루나 롱인 찬굴 종아와 구츠비 루임비 저추슈제 시진핑게 양치르 난지단돈 몬튼 땅 참튼제 촌리당 러글 리치 소 허득 차들 등니 무리게 돈츠 땅 판디 단릉응 젬투르 땅데 루쉐빈 저르글라 로르근 종워르 존린샤기 저주수제 시진핑거 통타와슴데 데돌이 년슴샤기바 난지든 다로르 제치 촘르르가 용글의 첸부슝와디 나초르 년카시비 이근든디 양형히서지 로투드 장릉게 르디 젠든시츠 자치 섬체게 간커위 호르무츠 총거레시기 거둠시바디 제치 르디게 링공양 데등든니 체체는 파르위 뭐 멍우시크 나친 르르 통치라 노파 테멘체 샘틀신고잠 중국등의 실제 상리지체 인공드르비 르몬디 딜런타비오디 달리다 등부니 덤비와 제치 진제 댐총거 인공람 파르식 첸부숑라 친토디 더브치글립글 와크우테르 제능게 진제 댐총거 인공디 통타와슨드 인딩게 쳇슬등니비 단릉게 배수고 진충시 레제 인공 담부숑나 저릭 댐드게 마사 담부용터 원정 보라 담부른증기나 다른 사생라 된기 문거를 제용서 사진토비 상사무 대응범 찍을 같은 선바등 디능 제치업 등점 저리 토인 클럭 조르네요 문거라 라지 제언 저리 토인법 상친 앙 당부대 해롱장 당 송화정 정오 등 해롱장계 저리질 소우르 달리 철로 앙 당부 아직되지니 상사몽부를 처스가요라 财政投币 相差准备 사철城镇业务 卡通시바등 城镇城库的 체지인천美部的国地 四个车配车 원수的投币 监督实行有 财政投币 相差这个政绩 这个投币的用件 蒙热等有 因应投币的 我和代为蒙部 参政了点的 银特人的路径有 山东潍坊的 相差的开立合格 错地点击能 아름지가 름부르 사키제 나든 청쿠르시기 상능더 라디 조타시진 요바등 가샤 즉가능 저자 저트가더트 라가틀머니 상리에 야디 원라 아랑진니 톰비 나든 청쿠르제 사츠등 영나 리드블 리출 아름바 직공더 도제리 룽기 혼더 아랑지제 톤킬시비 코링 나든 청쿠르제 조진 청쿠르제 나더 찬느 가차리 저자 직니 벨워리임바등 Nishtung Nishtig Luni, Nishtung Nibzilivar, Garchari, Chajya Charim Parwadang, Nishtung Nilngali Cengjie, Zojin Chengkurde, Garchari, Chajya Jignirin Torishinyu. Shanglin Chachijie, Jigchie Rambam Parwadi, Satuk Zan Mayimbar, Warnung Deng, Ajayungjie, Shangchul Mamla Namche, Daganir Shetsil, Bum Simlib Gani. Warnung Deng, Satuk Nyandub Magntab Shibadang, Tuanpirjie Nanggab Janshigna, Sawunde. Dering Dishigde, Khijiggenyu. 屯次人脱相比卡勒巴等车专冲些了谭军古巴阿马尔姆那人古记个卓孙的萨瓦内部等恰不的监督色等有安迪农古等罗勒个用的内黑前辈那个军人端出席有听得不等监古特别马尔米罗杜个孙日个萨瓦日军前辈恰不的东西有了里古的萨瓦萨瓦日军端木里个屯次人脱了东屋的车端席安正做得的瓦等端地尼玛基金有
2: 十多部车位二年诺有黑金带大动红河雪干了也及冲着龙路江的你参照模式省里个兄弟团结了你把进去美白的车的等你这个电视个节忙着使用你接等的等那大族的茶龙车你我样等龙路不出你等黑几个点的把马上中国啊天不么几个东西的日子个随波的二位单不能真疼你因大部分车不得你呢车不见你我嘞相亲等个书记 相亲门前的今年奥运团看个主任吴秀军呢，从那么所有个人兄弟等啊，于是我这个人兄弟的送礼，多个学习的，这些负责新品级，从我学院头那位啊，冷下个去呢，老夫的端出来当时学霸等啊，而且端起来接受一拉单本怎么？老夫的姐妹级，中会签着了，从学习别，恰是讲干这单本课哇，今天我们河南卓啊等啊。
4: 江都配件进出下班，托你配件，进去没不拉十万等哎，江都个学习学不来，跟得了东阿吉不西呢。等了不见见，从我们这边认识真特嘞，都学南部端出皮。我学就拿忙着咱们用来家口接龙的右边，所以恁们大姐从学不啥子个送送你，从学不啥子个家里不是门那等哎，门门年都办，口送门那不接了，咱们这皮呢，咱们也不下万等哎。 作业给你吃了，还接龙些没皮，给不些几嘞？接不上，说你们大姐提出不应变，没得不热的，监控送学快难记，还忙着咱们用了家监控送学不出来，皮子也全部不学过别。阿庆刚刚就接单送人多啊，认真等啊，打字等的，老不等人们啊，阿姐们吃了老不学啥皮不应变，阿让我学。

0: 대수라 망칭지서 섬지용벌 소용니 근데 동화등 상친 망친의 진리용 한강라 조건덕시니 내일 첨술 남딩즈바등 죄지르셰바 메퍼르셰바지타제 도시부터 삼치르 달린샤와 러그퍼르드바지시니 공구덴틀등 티청비 머르샤비 자툼 첨술 말릉즈기 도시부 산충가 난지단돈 첨더르 머르글리돈 지슝시제 진충시바등 가와등 조이즈 십실 타그출라 흔하니 첨더르르 소시 망축제 첨튼 개강라 간송시기 머리가 멍멍한 뒤도 차치라 담보를 묵바등 어젠은 쟁거군이 첨중 제조 호소배니 어리소세 망초제 첨중 샹츠는 토르 동기 저름지 서두어랑 머리 샴득 세위 자르지 시니 논플시디 서두어랑 머리 샴득 세위 비슬등 판디 인틀은 체르 동기 등기 제일이 샤빈 고틀라 흠흠바등 제일이 돈 제중거 첨중쟁거 제철 제임토르 등니 제일이 등 전초거랑 리게 제초 반천 텐부용을 제돈세기
1: 아답제피 치업되니네 총은 샹친아 저것을 도듬주지 총은 샹친 등에 산적 부등 냠데 등지기 니어스틀라 데버제지레 네츠피피 리톤라 모이랑 진짜 건들 동기 비고자 아답제라 환듭시니 대화랜베 산지제 릴럭 차등아 샤프시니바 노플강럭시디 샹치웅제 샹데 앵이실 송들 쇼데 샤프시 사츠급전기레 어르그름시니 종습 망초제 어르그슬브제데 앵이포크르베 젤카 철그강나투네 터슈르샤지르레 다브저능아 땅은지제 니틀등아 여우당프던제 진총시디 샹치용제 차콩니 아멍시 차시네 종럭바등아 대화랜베 산지제 탐니치와 孟措家,你是个银库中啊,几个的银巴居家,这个是成为,啊,对吧,啊,不要这么打你。用途的这边等啊,等等孟措家,下皮的你。他们个,为什么得解决,看我说,大卫家,同空啊,为什么解决,你是个差不多差不多的。啊,对吧,人别,咱这个来的你,你是个来,对吧,解决,跟着同位,错的里头呢,更加困难别解决了。 家人准备对不对但不打对对吧人别我听你别真凭你你啥不了别把等啊对吧你是送着下不去哇过不住去的你是你做些人家干可劲的干嘛东西门不了卡图的你把等啊你是来见证学习用的对不对学习他们拿错错学不等啊跟着东来家就学习些我们是给不等有的啊大不就连难去等等呢 你是来对不起来给人的东西的等着一些人们接种了你吃等啊孟错了想得些别能多来搞清的这里天就是减速等啊大哥的学习减速这个等啊对提成的等你说说些你和几个人接你是来对不起来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人的学习给 신이 대토다 제든 리드나 고통 피아바 등에 셔브실 다큰 접돈라 큰 흠바 상대 아니실 샤프시 비틀 등아 밤지 체력 동아 집시디 아 대와레 녀실 동야 랑샤크 돈토다 돈출 탑지레 뭐이 랑진 주고니 근접 등니 종습의 초용니 다지 용래 아니실 견간 송아 또붙은 담바 돈출 피지르레
0: Nature Sangul Bean, Soker Jung Chere Arginilitla, Yakur, Yang Jung and Yan Chinchini, Histosh Watana, Soker Jung Chirji among the Lijung Shazer, a gentling and Sapul City, Lizija among the Jiquija, Shancha, Jinchimaper, Sabadan, Munghi Water, Jung Chir Yunsa, Resosi, Lizil Arabi, Chamber, Stone Jell, Gorna Sambadan, Jija Chunaram Tisina, Murjama Sayasum, Bumsum, Chubs, Stoneser, Nabja Sambadan. Murray Chanum Jer Literary Jacin Murder Zema, Ni Jung Chung and Azis Newbody. Munger and Toker don't kill Jer Lisa among the Jiguru, Celestine being on Paradan, Jerry Little Ton Kung Kotel Shabby, Bissleton, Pandi, Nikan Pario. Mansu Jer Little Gapsula, Jessigate, Toker don't kill Ji, Nikiogi, Mansu Jandan, Companion, Namung Jenji, Little and Ambatoyo. Jongchir yungsi boli erig na tsuk jie rawa shtungzi zhigjia sorga yu baadang zojig li zhung zhigkul erig sanbi rawa yungji yachi gibchi yansin yu jang. Mang tsuk jie zhoseng li zhung dang chili li zhigjian zhigge rgimku gang yu la. 扎这个拉瓦等 忙我人从何中期的中期的当中世界历史的这个月月华东国这个经济美本的那个机器呢干嘛中啊也李中下一的你话等李能提过接层的等呢刚期的等车间所下顶切顿撒恰人不是的这位历史撒恰公务的目等人们的人是说是国母人家的跟着动画等
1: 李斯通过人特人跟龙等李斯的所有很多不是你都可以给地通处和人这个政策把的给人们杀伐性的列表跟着东西的阿达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亚比 Gura, ngabja ngabja parla. Nanang ga dinyam li, vjachi chigi dunga, zhangchung abdan parwa dunga. Parcila shangchin yung li, vjachi zhangni tigi dunga, zhangchung ni jim tuwa yu bi. Tsongwa shangchin jia, ang dangpur tib yu li. Dalo nipzung, sobshang kil jia, shangsam li dunga dantik ngang yikbo dhamni. Zhongchir dunga, zhongsiba nyamji piji jia rigsul dunga, jensu la tisang dab dangwa dunga. Xiangdere, Xiangpene, Xiangpshika Yapchur Lamdaga Donchubshide. Zhongsiba Shukungne Darjin Rojire, Gendil Dongwe, Yenpene Jansub Zigbi. Zhongchir Tunga Zhongsibjia Zhongmei Yongbawa Danlangang Pargyule. Dovka Yotsilgia Yenim Jianjia Lishik Rukhjur Yigbubshide. Zhizhang Qimu Tunga Songzilgia Lishik Xiafshin Namba Qabzil Tungni. Dewa Rambi Lishikim Rishdik Ba Tunga. Tsonghuna lishik zhalim lishdik labdini, shukhani gara amangpan siji vzayu badali. Tagi nisra lishik dunga, shirshulani bu shukhani gara khijigjim tachungshini, siji dunga, lirni, shabshib jishjilbi ngibshula dungsibda biwa dunga. Lirni chi anilhik zamhjala, ngali warkiwi gichil dunga. Anistil nijia zanzig sukja vshetib labdini, zhichun jenja anipu matanga, vjilstung gibja jibdinla gipil dunga yuli. Shangqingwajia lirnif dambu dunga hongcila qirif jia ba dunga. Bicin torih dungwe, jigisim jigitin gafchul jia langwisha donchul xini. Kiliyongjia lirikka jhapkongsi, lima jomkina kili dunga. Lijan zikchin suqjia lirni vdintong zima ngundum xajiri jigjiri qiangu xiyuli. Lirni jia gimku dunga zanli sovjunga, zanli ya dangjunga. Lishik xabshibji, shugubzi jirshjiga chaldin sovjung xeshtunga shugunni qabzil dangdi. Sovjong dewe nala kilawa dunga, dewe joko chupa yongjiri gandil dungwa dunga. Mugtil rangwijin dambi guni, mamil namji kaluwa suwa, matanga chirtong jibja nirbdinda sovjong xini. Sovjong namji cila tori khichim dungwa dili. Mugtil rangwijin dambi guni, torgang gangri lamdunja pelashung nisul jelsang shibi shigwa bini. Matanga vjirtong suwa lishik tabjiri chamjil gachil shiba dunga. Mwenjia ofzhi zomkin dunga, mwenjia senzum zhoma tamkini. Doli khamu sirpo tamtsung kwanjijia, chaldin ngali bishdgija panji dihjigda qirif dungni, matanga chagani lga lishki tabjiri gachibshi yuli.
0: Nyelum zonga shangchin argini dunga yekuri tinga shangchin jekim kuri tinga nyamdilgi shawi chanchung zigni, tsokri zhongchir pianchui dung, hua lung huirig rangchung zong, shunghua salirig rangchung zong, Minghu hui riga horiga rangshung zung jisi songde, yilngi ni zhungki nzidigin tsuwa shibi, jekim rigini yikur bidlag lamtigin zigitin nitsi la shtashib shibadang. Tungkung gencan dang mandang sa, peji wakhi ji la nankil jashir shini, ma zung saki jie jekim songshubdang, rigini yikur nyamdi samu yungur gandadang. Tsokir zhung qirini ma chi shtoji ji shtewar niikang, ma lung huomi yikur ji ji jibcha gachin shigin la, Bilig jie ma chi jie kum tuong kong dang temung ma yin bi yin zi zhung, ngam tig bi ma zung argini ji kya chi qian bu xsim yu. Niwi lu ngay dang, ma chi yin ram ji jie jie kum jie zhung pan jie ngon si lin ba dang, ma chi xiang qin gal bi chak si jie bi zil yin til ngang jie lig si song xiang. Jongsibirgini yekkur shesatang jekim zeyjung kil sosur peji chenbu shongde machi zirjiji jenkimirgini yekkur pejiji romzi thomir jibirshi. Lejib sanchunga hualung machi jekim chamra suwa ni suwur yilngi tashibshide jekim songchubtang jongkil

0: 야, 릭뻥도 빠뻥 히라 쩍도 빠쩍 히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니 옛나 정메고
1: 대친너제라
2: 대친너제라 레이저분남바 디다타 체직 달롱나위 시등 차총먹가 가르튼튼 존지만다는 찬지 공호 상친 용제 대친세리 라신잔들 스카바가와게 찬진 팔미 잉이인 슈니 가르튼라진인 잔들 라신케나 잔싱응 뜨거와 아마존 잔크니 톰비 로와 조마챵브라 소놈 잔크니 톰비 알마 니저바 가모니가레 나슈네 잉아치 마타다 크니글라지 친년

전 하롱이 뛰는 거 보고 아주 머리카락은 하루에 아성성 얻고 참어나 세노군 하루에 짓던 천 얻고 하루에 재측을 떠나고 나가리 나라군 하루에 집심하고 지나다 나오는 전 하루가 뒤선 것

하루에 니 처고 니가 나 쇼만이 하루에 니 처고 합성아 나라가지 하루에 니가 처시러고 하루하루 쳐서 가 죽어 나 한치는 하루에 쳐서

하롱 얼고 총도고 장게 나 추이물고 하루 주저 잠버고 니게 리즈르고 하롱 알마우 모고 하롱 안고 동안 제거고 초대란 뜨고 하루에 가마 끌고

0: 자시 메토코자피 와는 것게 틀
1: 아림든 쇼메타 체르비 예신치 포냐
0: 와는 챙게 포냐
2: 디초나 녀헤 당 카르마 섬쩨니 디초나 녀르치게 당 카르마 섬지워 톱지 인겨 클렌츠나 챠르톰 샤제인 디초나 녀르치게 당 카르마 섬쩨니 디초나 녀르니 당 카르마 섬지워 헬케르 메롱 렌츠나 톤제인
3: 촌친더라 랑흑 단숨지 촌친더라
4: 촌친더라 젠구샤슴제 촌친더라
3: 촌친더라
2: 디초나 녀르니 등 가르마 섬쩨니 디초나 녀르스마바 사른게르 냠주 고차통샤제인
0: 소는 워스클롱친
1: 소문 워스클롱친
0: 사랑기르 냠주
2: 디초라 녀르스므니 디초라 녀르스므 땅 가르마 냠니워라 아디치나 제리 렌츠 나스톤제인 냠크남바 소르므나 장주고 년친캉 워스클롱친치 년서위 렌츠나 권다 땅차르송 77년부터 과전치
1: 나는 베이징지 디초도 얻는 인
5: 나모게 튠지 회계기 람네 년준슈 간들힌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레군기 회계 진람기

0: 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联电数据推测仪。
1: 생일연휴공감사샴라선교리냠자리센쇼기인팅디선교리기낭둔소니삼루사비강남사바르니티시제발리에미덥징류타수준리리냠제띵섭용화라군디당니에비디콩비라튕긴조와시바쇼기고로랑계기류제계급톱친소경기멍시띵시메고로무이제뷰사르튕긴류쇼기멍시띵토동화규콩비기군류사바라니엘라케비람디시메고로 예린최소계급대자우윤현강기호르무즈소가기대자잔네라초첸제베고르소히샴라팅디선규르기낭툰십전남세로나디글레군의베베니수미덥링류니제고사베첸제사지타툰레포규르기군디돕초기첸식히지급조지시진핑기미덥링류디문수변조타툰레타냠제띵섭용화라군디동괴시니툰낭규
2: 龙安县及查克江河北古苏路路三内卡基米特布林女托女西北查区全永年六大的前提米特布林女塔苏军的这两地丁色小区的官地当位让给米特布林女团队共有多起的新不谈与南门的北区东西阿尔北切罗新年北区土位配件了国内三百年余广州以米特布林女起来西格囊人女间及各国级别阶级出现了别三内卡北里人北端七星余
1: 南京级别线索的直接谈，美特人类特区电话提议，美谈列钦谈掌握了水军及垂线拉布提，人类参了级别出面的人不的协议。克里吉跟古瓦杜金城提，天三别人类西特谈，直接接机，安全军区听机器策略线，加上国军核心升级学。第，马内哈加茂谈，列举哈加青木同年， 参了级别内部共有人昂，所列团结冲突，准备起初级学学。
2: 美特人类托女协别辖区全永年六大的协定，随军团队九个人不谈，三大团队基层阶级，中国团队共同规定接纳团结了安官地东西域。苏军队的给行军先不适应北关年，广东给大陆苏军队的拉团结九十八，这对差多地步三百规定协议。来的天里，美特人类碰不正确的前提，苏军队的起来了，国国大解谈。
1: 天空拥有南站地对所及对南北协助主义。广东省军所列谈七天前听给厅长宣布无红旗。广东给米特布林女提议，代表贵属事件里，新旧三边谈，苏军团结，北大组军，中日正宗界给这大西部的命令。天空扩展，念了给为这对的内军呢，昨天团结谈， 昨天没错，昨天起来接北界东局了，团结交谈。苏军的这起来给北线拖动谈，偏这些东，列举人不接了，官地东西越起越远。到储备党国了，农民出现起这年，辽宁大连图推进都明大国谈，推进都自主前年，过了是被出现所谓的这给新都三百多元。
2: 列举级别苏军团，出在多位资助人，团三别人力苏军级，代表了开前团开车的面。亨利出租大连采用工资级别经理宣布王乐意，安全区域团，七日新入驻扩展团结，提醒农团阶级决定宣布城市前团七天前来交流。苏军级列队了，大王松给车轨国国级预备团，明年级萨古尔尼演给退休结果。
1: AI马拉基，俺就正式当年七岁七个学生一人，加上国主演技两个主图片，来去了五位同年穷举穷越级教育。天三班人力苏军人，米特人力六三天，我们团苏军六三天，他们都是他年纪顶十七八十人边，说着台湾人力电话谈，特别台湾人力皮吧，如来台湾女婿结婚去。
2: 大家让给给细菌研究苏军的这起来，加上松竹学生啦，米特人类六岁级别行，米特人类日记人别人类所在列国那么，加上短剧演了级别。台南七级，现在三对团团队人不是你那么多，也是给用钱的，再去给国库三百归拢进行去。所来谈七天前，比跨了九德西三连团局的局长陶清奇。 大陆陆地图，美特人类探年起来看，这个AI热热谈，AI 年密，AI 年切所，团结忙不团结。
1: 매듭 링류 타니티 총대의 중대타 리딘 김산소기 넘버 림신 교육진 AI 록례타 AI 년진 AI 자감소 요체 경부니 랭귀 셉시 초소 교신 유지 교육 매듭 링류 타 수준대지 냠지 딩습 제번이 뷰사르 튕기 뉴쇼 폐기 동화타 딩럽진 기 튕내 말라 소피 탑람 개신식이 달로 미더 링네 수준기 제대로 자주기 라다르 삼차소 시주 사바 직주 니등한 캡다 제바타 롱아생기 차르규 종어 배자년한 미더 링네 토니 시베 자주 큐용네 라다르 제규 규리 제디 제림 주규 접다 진비 미더 링네 기 캡고 용기 사르투 순슈 균등한 괴비 제규로 군디 동신규 계급 공비 규주 5년기 선규로 진서바 장이희 만세 녀르주 틴치 문세 퇴보 용화 체규타 계급기 미터링류 녀르주 최대 댄시 괴지타 조준了 군대 교수 당대 린탄토와타 레기치와 편제 약보제기 개본了 미티 린탄토의 남바카지 고이타 최대 녀르주 카직되니 미터링류타 문세 변조로 냠지 딩습 체규로 군대 동주 인시 주기 明儿, Rangi Gi, Mitab Rinu Gi, Chokdu Dubshu, Zamlinki Pangje Tangbu Chesu Libyujing. Bib Chimbuta, Rinu Malaso, Rimchu Gyoksu Chinne, Gangba Shi Jengi Trimi, Kuala Shebu Jinsung Gi Topke Sungze, Gaji Dunchu Samsin Yu. Longan Sengi Chargu Jonga Bijing, Rangi Gi, Chengzin Ta, Rinu Lakze Sardu Che Gyoksu Tungu Ta, Longan Sengi Chargu Jonga Bi Tunju Dulibdu, Mitab Rinu Gi Juyu Tunle, Shi Jun Wimba Chena, Gor Tungju Ru Chi Ju Yen Parapawa Che Ju Yinbi. 중국변조를 판유조의 파르통 사바드위주로 람디 통일이나 비디오 공필라 대교를 땜부채 유임하시 디글레군의 비비니수 지급 조지 시진핑기 류제 계급 돕친 강교 조경시에바라 미마 대화를 진비 삼루 균형시니 망남 류제 자샤 공필 동비 조수수 진바타 미망기 류중 괴고 공화타 미균용내 지력수 조교로 군대 동교디 류제 레둔기 통매군로타 털도기 미유라 지와타 망용기 류중체배 계급기 탑주 등교제디 미망기 대단 추세 균체 매바로 토로 동괴시 내대낭유 롱아생기 차규 종업의 구조로로 선해가기 미망 대화를 진배 류제 차샤 공배 수칭 동화타 망용기 류중타 망용기 대단 냠제 딩섭 용화를 군디 당대 류제 계급 돕친타 대단기 중국 조준체배 미빈 초수 균체 매바로 등교제신유 Polo-kin-ne dun-du-shu-wa-ta, Chong-kya-gem-ne Polo-lu-pa-so, Jiang-si-nan-chang, Qing-shan-hu-chu-gi di-gui-lu-zi-kang-tu, Chong-mi-cu-lu-zi-gi-zhu-nang-long-su-ju-jin-yu. Chong-mi-shung-jie-yi, Kang-be-nang-gi-lak-zi-polo-tang-ti-ri-la, Ka-lu-nyum-ji-chu-gur-gar-yu-pa-ti-ni, Ngan-zi-ngu-ne-ju-na-ha-jang-ya-bu-yu-pa-ma-si. 망용기 류중사고르식 인비 창매 디가르 용리 류제기 조난 롱수주기 유치송규 니도니자주류 江西行星기 망용기 류중사고르기 최고 사사우어강 배신유바타 行星용기 류제당타 강 송계십절학삼 리밍항 고무시규 대단첩직 난창총결기 두가낭 고르칭업주이 류제제주 진쇼제티 총미 류중기 만에 마로 동조시규 난창총기리 류제차샤 공피디니 기초린슌바 호용화이 다오개베세 숨니니 다오개베세 군인바라 난수 류중사고르기 최고배신유 레신 난수 튕소카 직소신니 류중치고 직주니튕항 비교인 최고디니 겐군타 다르마 로중소 로삼민자와 상마라캡유신 망용기 류중타 망용기 대단 송지 강리치신 유지송규 망용기 류중니 미망용기 속부 탕샤 퇴도 동화탄 디당기 소원기의 멍시탄 개랭이라 류제 계급 돕친 강교 조경제비 망도 개신시경이 니도 니슈류 다오고바라 시켜주지 시진핑기 롭수링의 최대 류제 계급기 직지 개배 퇴미슈미총도 조경능급 미망망소기 괴고공교로 담보르밍리 추세 대외도외 망용기 류종 지배협슈마라 중괴시 내주능유 미리외콩 Nidong Nizhizhulunni, Nidong Gyanmei Sumzhulu Bhargi, Mangyong Gi Lujung Sherxi Ngui So Batim Chexin. Sherxi Sherxung, Nidong Gyanmei Sumzhulu Ligab, Rangge Gi Miri Chanyum Luzi Tanggi, Gya Gyunmi Ngui Zhu Xizam Sengkyushin. Gyegab Luzi Jigabju, Mangcuo Luzi Si Chukdui Tunjur Chui Chuzhang, Wu Tian Wenki. Mangyong Gi Lujung Chayu Gi Zhigui Zuzhun Sikab, Yumi Gi Mengxi Nidun Takchu Xeba Tan Chepjik, Tantung Buzi Ligdong Gi Gane Sishu Chiru Tunggu.
2: 吕泽堂堂康七这四川七九的村子内部建立在其天空地民马盲作给年薪七十多位吕中给国国公局接替民马盲作给托不所的堂给所的三米七八的七十东国西松局三年卡给盲作你张给吕中小玉给这个组军了二位兄弟接替盲作你张给吕中小玉给这个规制组军堂军队密布的给接波罗出席卓具给配置接堂这对女丁接轨
1: 湖南塘安徽所四国旗重机旗苏鲁都里边三十东国塘土三五国旗三十东巴培聚抗力接地吕泽帕尔康队行局吉林旗白山土西旗帜坑序长为三家顿别抗力前天中美塘越国瓦尔罗什一部坑序协助国团行局白山土西旗帜坑序长为金国的话徐洪波以安全疼痛人类越国的人心旗瑞泽南站卡今年越别 昌美七列给坑序中大的切除不马斯提修了腾都瑞泽中心给这么的样水秀台里龙国内台帕了人际前呢安全越国的话去给二十三了你来学越级松月美地当给强在托的动画了许诺路穷给推个不呢昨天给推个不赢集结出席习近平给瑞泽中大呢穷队呢他们及起归 瑞泽中大的盲怎么前呢出国接着他穷队呢没戏加别人用的东突起松月 明儿，你到你这周六，中国垃圾部落中央机构日本人民解放军解放大学去争夺了百姓一部分。争夺的其实，垃圾部落战略人把解夺点给起，争夺的全部谈，人民人把它解夺的其实。提档接不起争夺呢？垃圾部落争夺谈，垃圾部落日本军进行所给解放军呢？许多路穷部落家庭所罗争夺的票，统统被这谈人民体外妈妈托把解决，消息越不是。 中国垃圾部队团所给主席宣布杨洋去，垃圾部队我呢，吕泽把穷穷困难中大的西方门一把了，天南修建出口仓门了，再没有吹到老中堂，争取出苍龙永别吕泽老百姓中就提起。出口所的托把呢，吕泽给子女怎么一把了，筹备两年给老中堂，这次了争取七百多席，解放了客店脚边，拍拍给三路阶级，戏剧提大旗，工作了拆看偏不脱就热气松雨。
2: 孟永给吕中冷路马拉，原先没把他推上的动画呢。吕中小玉给这个组成了二位兄弟级别牌团。天内，米索明这位开牌前期，吕中国国工委牌图，让给孟西人心堂、滚片人心、吉片人心阶级孟永给吕中给，现在级别协助扩展了，军团昂雄人级别。基础读书级，那么前期孟永给吕中协助扩展小玉的内地协信给。习近平给。 按照民望给熟悉汤的动画谈，每日用给熟悉抢菜谈，作为比赛托的动作密切图解决，运用前提。每天用一个给中国的工地动画追击，吕泽给内部开进了，再对通勤接轨不马赛，两边抗力接不谈。吕泽给主席三对了，没推工地动画，忙用给吕中马拉推上的动画，加起民望忙做谈，下班途巡逻路中给吕泽给读戏十的动画。 让给这阵绿色给秋队读书堂，给这阵最内部七十动画阶级，绿色结合读心组建级别，功德高速动轨系送去。第个来过年别别年岁，第六老队图，给用给现在三队起来给外边拉闸，过了通州的提前谈接动阿皮新闻的推送的，给这你去参加几把的去。我在新学期现在三队了，拿了给外上队写不谈，比如说团结女秀基层谈读写的动画。 罗氏比边角跑完了，偏多幸运。也是从给各州推推数，三年卡给参赛三队给团结卡，共有两零年的七幸运。江苏常熟从来卡就团部的电视里，给南给孟宁盘呢，归为陈东开列做些去，个体归为陈东他的三百卡级团结团，牛皮村的七幸运。 这是从现在这边人就团结江苏东的，拿了个性，普遍给我们在肉角谈卡这的面。 开局正在参与公司体机动化宣布无难题。从来开局起来的新旧设备体，某位东侧计划谈，人旧团员人话，因为军队的阶级开局，我们才调不预备。随军给推动移动一边体，明年开来新军前途加急谈，初步前途就不备，立马公平结果公告和协议结束。第六进度主播了。 今天我看上海重庆的伊朗文工区，越南的参赛三队团，新疆三百个外宾给三队团在三江外所接待今天。今天天里，团员龙阿姨接到参赛三队团，新疆三百个外宾团员。
1: 随军及推动预定东的灭不顺利，开列及罗县省新旧三百几个军团，扩南区的协办，区内一二百些及推过十倍空的团，捏了开为过年用的协办局，推动预定团，预定马做协办人家内定昂协办团，开列及预定空白及门外及西子点不足余。
2: 金正恩刚上海重建的延安安康前线文字部展览经理周苗新奇，三块八了。从南开局内，比赛团结领袖级，全系人心点被展览性一别。安全团员认真去参加三队团，一队外边东区的开列级新旧三百级空的团参拜了七八团七级，电视集团团扩展这套动机，给咱们这位东连所球队规划了目的。 给了给历年的推广水部的级别，参加外在协助各团级别团，给了给团员人员满年业务协助，就是话进行越级送越。咸阳中央银行局，就是你到你资助领导堂部了，基部了各团区的体制团，你都身边参加三队团，六在各个级外边家里面出席人心去，六下六大的七个七路动物团。 西区及平陆军队安全部团、人民安全训练局的外在天空科学电竞案参加三队团练级规划团，这队协助了这队协议。明儿参加三队为啥了？一队为兵及铁军团、钢网及内部战法、马在冲着军队阶级、穷人女主南部西区。深圳重庆三连为是独当局局局长石文干级。团委托安全参加团练级，越来越严厉执行业务性进度。 俺最前岸三大团队领袖咨询人，中国的开列改革团队了，给人们建议三队马脚贴在马拉准备的呢，国家盟友的团员人员马上就要签订，参加了马脚阿赞团马脚群话，这些参加了马脚前队员不是去，人们忙不也马在冲着的呢，参加三队开列给历年的推广水平空白了，军队昂盟友组织给提供了执行员接送员。 参加三队了，拿了开会上的七八年，我在国有三电堂增加了七百八了，普遍我在选秀给比赛团结领袖了，军队昂偏多些些。罗氏部编就了电表昂判断用我了，西子电报团规律必送初步收缴执行。

0: 직송인버시 모세기 진공 개체 직사 손파타 공의 진공 개체 니사 직창마 박세 진공 다오 공리 개체 레고르사 개체군이 개체 시사 직파파기 계급 동지시 총결스 우슈 동지바 동리 전기 미탑 진료기 로그드 튼세 제주타 제교를 진보로 제교를 군대 당해 제유 튼세 계획고 망도 심부타 진공 파르부에 외립 로그레타 로그레기 진공 카소스로 개제 죽지 사숨타 개장아 상아 파티 셰브주 진공 다오 공내 직송리 개제 레고르 사시 파르유 유고레 듄칸기 진보도와타 듄칸기 샥드 카소스로 개제 듄사니타 개제 초상아 파르유 Tuesday, DC, so Lung Num Jinko Parsha Jung Wishu Jingwo, Jumi Zeju Jinko Dunja, Dao Kumatatuna, Gajene, Legor Sanga Chagyu. Sachatan, Nukun Jinko Ki, Debe Jumi Zeju Jinko Dunja, Gajene Legor Sago Pawata, Jumi Zeju Jinko Dunja Ki, Nuri Chimbu Jegi, Tsung Sota, Shepju Jinko La, Chubar Nisha Jungti, Sachatan, Tama, Ara, Tishin Chir Sadun Chibeshi, Shakdu Riki Jinko Ya Chagyu. 现场中能力行不出给人工拍了又不行。团结期间给人工队长的电视机到底把团送的团呢给些松散啊跑他的送的团呢给些列国差团长员。结合公平团局局委员天看人工德国责任的呢也是文化责任处一处长选拔和小英给。到底把团结局人工队长团团结期间给人工队长了拍下穷员了样。我所给人工参不用为配错了给我出名字。 过去把这个计划勒索当地，团队给出不起理由人不提样，我所给人工卷腿往电表处考虑用久了，电表的协议也不是一起解决。第二个问题，别问你是，他留到我堂部内到我团表盘了，让给三个忙不稀奇，三个团工团，团队给勒下团表级别，我所扭送给七十多人前电表硬拍了别配送用去。他留到我堂部内团表盘了。 让给给没去不就给新建他，让用中国启动能真人他国土中就这一他七号西单三亚松森巴的推送列，给这中央三年跑他，对嘛？到我国人跑去军军东边，给用给启动能真人他东坡的给这就批新月。起初是建三林边列车启动七八天，直接下山他列车推车所列车电边推入启动小区的轨迹前月。起初扭送起来给经过了哇。 张伟在意，俺这家村农浪塘西郊的人均水浪，家村里的给孟西指挥这给建山林别列过忙不浪月。公司一年为了年轻，汽车所建山林别列这人塘人最前呢，阿哥了，这松东给建个中阿给新店，罗里县八百南北公不塘，连年冬家明年十月六日，这月季九月。
1: 江夏的社会及七九牛松细菌机，陆续及推送给京都三百多个。到唐部内到我对面拍了，江夏的社会及我所牛松给七东南镇人堂东坡路国路通局路东东团结松局所念六三三天，陆续托七东七三国路通局路松东解决了通马的计划谈。除了团结及七东勇气，就像我咱们先学。沈阳高规空多，辽中高规建建未来一。 中国大约六百个推电美国的东西，我们在推背半年，这些所准起来，汽车所解决了，地球的旅店都不愿意我们这能去。未来以，日修停机谈，西皮的停机，中文停机解决，高国周围距离都不得了当问题。起来给高国周围推出年轻的泥巴的通途当月不满是，年久满年头绪，加上日修严准确都不愿意。沈阳给中国大约六百个推电美国的东西推送了。 得不你学生拍越级教育，毕竟唐天津河北籍三公鸡到唐木的东北拍了，启动南镇建设，国路通州的松塘三亚阿咱们先把的推送了，解决中央查处跑他，提建用启动南镇人堂东坡鸡，解决就是七十三月，到东北了，启动建设解决中央盘田，大日陆续建设都三百多月，毕竟各国同志一些处于出战选拔，黄海义。 到唐木的东北坡了，毕竟给毕竟谈天津河北籍三公鸡，拍摄一家人的足迹差送给九六国际协办。毕竟谈天津河北籍三十松永吉，接到人堂拍了一把戏。咸阳牛松集团里边呢，集团牛松给团员人不用堂，组织给内部送一把堂，多少次解决团结团结心血。
0: 铁通年，团里这趟让大人做起在中途也不准确。铁当接近，车送送进七东南镇去噻，感觉。

0: rukchuri ji ca xi qeqir pao ta. Te tong ne sadar le nam la cun shu xinpu tenpa cun yu la. Lakbar tu Beijing ta Tianjin Hebei je sa gong ki gyu ji lam ji nyam zhu xie gen gegab tu qi tong nang zhe qe pe rin tan te jin yong ki gya jang gup zhu ngani ca ye par pao ta. Qe shu nyo song chum zhe chu psu chu gyur ki kye xu nguan se tue bu yue ji ngon zhu na wa shi.
1: Namo qe ting gi yang deng di ne zhu 그래 피규르긴 도장 인터넷 다들 굉장히 센시버디니 그야룬디니 공부에게 드넘기 생규르 냠다니 제시
0: 디글레군의 베베네스 이랭게 년조로 망부시기 세고년의 수비화식나 이랭게 중동 페이저 시시 양타 이랭게 체대 중진 모지타바 하문의 토제 체디 이랭게 변조타 마운틴 속의 내든티 삼자르 지리 체규버시 이런 쇼네 제군이 베베 니줄라싱나 이런 기체들 존재 무제다바 하만의 이 모함모다 바게아라 졸리자디아라 정이 기첩시 로지르 꾀여버시 이런 최소 계급 대자타 지지시주 운영 행강 기진서비 제군이 하르무즈 초가기 대자타 공필라 기린 체비 특주 자주 실시시비 지중실 운영 행강의 최상 총 유지 주의 어리 总统 트럼프 이제 군인 시균 체외 막튼 자주 라리안 배와 단도는 정년에 변조를 기능수 주주로 조롱 대외치와 지기 유지 조세 체부시 이런 까마기 먹지 제 군인 이런 기 이런 계급라 진비 전지 자주 강제식 인수 상마라 타르신 법마세 신윤기 뉴부 된비 连체 체계 인시 주의 이런 이슬람 서치 수만기 진서비 년티래 이랭키 자초네 책임 유세 당년 타 밤니 켈렌치 며칠에 봐라 화르무즈 소가나 최진 균형 지교 인시 주의 디글레군의 비변이지 더 예배세 군인이 자르벤 장지수 뒤전 바르게 중리에 로게주 계지 코르웨 님시 자르벤 토교주 망소기 정군왕 도숨 제디 가오시 자오며 시슝기 망튼 갸기 동화타 저팀라 소주 격지 유비 년개 치단라 괴담당 유바타 젠주기 루규라 다단 양다 진리에 시디링루기 도시 댄송치 괴비 벽규체 유부시 도숨낭 쇼겐기 곡송조전 삼미체발 망토 동화타 자르벤 저팀기 튼센 고발싱나 자원이니 라리안 먹터블롱규 민시 세부르 주유중 마크 요체 삼미체바 망토 동신유 녜삼바라 제단디니 녜가 하찬 쳔부 임마마세 콩수 당통 저팀기 튼센 고발 소주 격지 지신유 테나 마라네 종교르기 슈노타 추구 수치도 저팀기 튼센 고발 소주 사원니네 갸민년베 문지식이 유지 주유 도좀나 쇼겐기 제르베니 점리토 뒤전 바디 포뇽베 계급 역시 되기 제르벤기 다자 푸디르 구지 지기유 나라네 자르벤라 닝드 춘자 자원니니 유미로베 문지식이 회지 주바시 도좀나 쇼겐키 나라네 자르벤키 막튼진도 교르베 람보르 교바티니 종교르 메바식시 닝드 춘자디 자르벤원에 주나 하자 밀릭베 튼식 리지 주유 도좀나 쇼겐시키 자르벤이 조리 장구 장주 톱세 마웨 계급식인베 강식키니 마게지유탐 나라머시니 멀투랑오게 시긴시기 가오시 세왕키 탄다 줍신베 튼달라 뎨로 자원니니 침기 민두 지주여버시 생가남소 공세선 교류니 주쇼겐 덴제 원계기 레세 겐고난케 더스리나시
2: 미미 다지키 원주 랑바라 추기지
3: 미미 부지키 원주 르부 추기지
2: 추추디지키 원주 추주 렘바치
3: 각도 유비 지중이 무치 신세 렘바르치
2: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3: 냠조 리미 저완이 냠지 덴데 양천시키
2: 서초 강시키 유기 민남 경화치
3: 미리카키 등지 약제다 퇴몽 구비니 중화미리키 속자 내사당 독슈 내사 여완 내사 제2

0: 팬데기 계급 다 망초 티웨만 와 팬버톱교 마세 뉴산 랑코르타 니뉴 로제소기 캡콘러 중코르 피게 녀보 좋은데 락제탄 튠제 치게기 촘자 균체미 바단네 점린 계급 망부 뉴교 초교르타 균투 초베 피게르 튠긴 조르톱교 시지 손협시 생겔링게 콘셀리 체인년 준수 켄조가기 탱게네 모투 중앙 롱팅 년팅 지급레콘
1: 北京城里头国际区别李森贤大南森就拿说地摊你既然给四角订阅八岁刚给这你安大的视频呢就是吞于他西皮的给车真塞不通突别落地不能求前五对战吧擦糖拉起农场就比呢地摊你也偏得越是地摊你既然给西部的月写了区别几里啊恐怕加别的呢此人我就用途可是
2: 내가두두잠바깡고르션비는류중용외마체턴도야랑고른가비니즈레유튜브그다디탄니키랑기차나유케니이와치는퉁궁양갸르폐쇄동토기고체제롱주양스체는디탄르편도첸부여시디탄니튜탄남부군도토낭차구비창완시킨류중기깡람원장기주신기디그기코류나르레야도주지디탄기중구
0: 난조 처음에 냠토 송경치